0: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황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이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이는 적들의 한계 사이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이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이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이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는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가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래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은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하였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주 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주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정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리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 드높이 출발을 했다.

고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영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로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어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돌아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프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삼아 군대를 노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죠.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우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치늘게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흙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로 치밀어 동강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전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였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준위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 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준위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련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손을 저었다. 자, 뜁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준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0: 설벗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려왔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그러더니 절커덕절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보로 연장에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보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 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벌써? 2-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1: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0: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1: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보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2: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라 보여주세요.
1: 김우래가 길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자 보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0: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1: 우에서도 록록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0: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1: 그러자 대꾸하는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0: 저는 이탄 1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구양탄이라면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1: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0: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1: 보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0: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은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3: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1: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우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에서 진창길에서 흑투성애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오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0: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두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1: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래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은 배잔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3: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1: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4: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산군이니 어서 무기를 버려라.
1: 이후 사람들이 성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이

0: 일이 클려진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김우래는 나팔소 20-30명을 곧장 성루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련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김우래와 전사들이 경기관 총을 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김우래는 배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포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란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김우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임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살인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로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요원이요. 의료보험 지정

소강정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강정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증후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증후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찾기도 쉽고 그리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는데 거리적으로서 그리고 찾기도 쉬운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도강증후군이라면 1층의 신약대학번 본점이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증후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와서 병 보시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한 분도 여기에 치료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진맥이 추락해서 어쩌면 이렇게 내 병을 몽땅몽땅 추락하게 짚어내는가 이런 감이 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득이 좋으셔서 내가 원래 마음속에 불편한 점들을 토로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하고 협상해서 모든 병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 그 처방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왔다 가거나 이사를 쫓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수한 과실과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선 조일만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아주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뭐 중의학 과학기술 2등상 논문까지 나온 이런 우수한 리명길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여기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강중의원 2층에는 또 구강병원이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안의 입안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창위원이 싱커 거창의 흠과 구강이 여기 앉아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빨을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백분제 따빠서 하는 이런 우대정책도 향수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모든 치과의 구강 문제는 무료로 처신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무료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검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치아를 씻는데 10권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에 많은 그 요금은 100분제 80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는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여기에다 연락하고 찾아

0: 저희들 방송에다 연락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순서를 배치해 주는데 아홉 순서에 배치해 주는 우월한 조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2층에 올라오게다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계십니다. 피부과 주임 최기명 선생은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요청이 근거해서 여러 단위에서 초청하는 걸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그러니까 도강 중의원 2층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난치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실은 놓고 맡기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치료만 받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가보겠다면 저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아주 험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이런 피부 문제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 여기에다 병을 맡기겠다면 이분은 최기명 주임은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서 당약 방법으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병을 맡기겠다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도강 중년 3층에 올라가게 되면 1호 운동과라고 있습니다. 루이성 윈동 강프라고 있는데요. 1호 운동과가 있는데 X다리 교정이라든지 O형다리 교정이라든지 척추망곡증이라든지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이 아파서 거기다 인공관절을 치환했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재활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하기보다 더 나은 이런 표현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재활훈련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의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들을 여기 와서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구체적으로서 한계과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선 여기에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 병 보시고 계시는데요. 조일만 선생 어디에 가시겠다며 뭐 환자분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께서는 중의 이 계통에 있어서는 명문 중의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단순 우리 연변지구뿐만 아니라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로서 이미 점을 찍어놨습니다.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환자를 취급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딱 진맥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미 중풍이 온 지 얼마 시간이 지나갔구나. 이제 얼마 안 되면 중풍이 올 거는 구강 딱 검사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 후이게 되면 중풍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까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미 연수까지 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이미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리고 지금 중풍 오기 직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눈앞이 뭐 아찔해 난다든지 오림증이 난다든지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관심병으로 이미 진단이 나왔다든지 현우증이 심각한 이런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갑상선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분들도 찾아보시겠다면 이거 중의로서 해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바겠습니까? 그런데 조일만 선생 찾겠다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 그러니까 식물신경문란이라 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조직이 문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아프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병이라 딱 집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말초신경염, 말초신경염이라 하면 손끝, 발끝이 절에 나면서 순환장애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 그리고 면혈종합증, 면을 종합증 이미

0: 분들은 그 고통을 아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맨혈종합증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뭘 붙잡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서기 힘들 정도로 오름증이 나고 이런 어려운 질병에 속하는데, 이런 것도 절만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면 완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두통, 완고성 맨탄, 면부 그 중풍이라고도 말하게 되어 있죠. 특히 신경성 두통이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변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두통이라 하게 되면 나이가 드셔서 변두통이라는 것은 주약의 혈관 경련, 뇌혈관 경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절만 선생님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신경, 내과 질병 같은 것은 처방이 준확하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시름 놓고 여기 찾아와서 병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골가마병을 포함해서 중이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은 기본 숫자가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죠. 이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가 한 걸음 걷고는 무릎을 치고 두드리고 요추간반 탈출이 있어갖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경추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 발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경추가 그 많이 아픈 분들, 그리고 풍습성 관절이 있는 분들, 좌골신경통, 엉덩이로부터 내리 다 저립니다. 이런 어려운 질병, 골가 질병도 절만 선생 찾으면 좋은 해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성 예엔, 그러니까 계속 뭐 목이 아파가지고 춤는 극이 힘들어지고 진을 바라서 때때로는 그로 인해가지고 뭐 전반 호흡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점적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점적주사라는 게 기실은 간에는 부담이 아주 많이 가는 겁니다. 소염제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는 분들, 입안이 늘 흐는 분들, 불면증 등 여러가지 인한잡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는 딱 문패에다 썼습니다. 조일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만 선생 찾아보시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연길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연길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요새는 제가 어지간히 설명드려도 와서 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기본으로 인정합니다. 구강과 치료에 있어서는 위주로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좋은 치료과를 보는 그 흠과 구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찾아와서 뭐 틀니를 하거나 치아를 고정하거나 그리고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그 치과병원도 우리 코앞에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기에서 병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선생님 몇십 년간의 20여 년간의 이런 그 치과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니까 여기 와서 치과를 고정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틀니를 하거나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는 어지간한 과일을 씹지 못했는데, 그리고 오징어나 찰떡 같은 거, 오징어나 고기 같은 거 씹을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니까 완전히 문제없이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걸 다 먹게 되어 있다고. 이래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여기는 지금 최근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백분제 팔을 따봐서 한다는 이런 요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0: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삼후퇴라는 걸 제조해냈습니다.
1: 무슨 뜻이죠?
2: 삼복에 붙이는 건데요.
1: 네.
2: 그거는 부동안 부의 제 주임 선생 찾아가게 되면 원만하게 해석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삼복에 많은 연세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삼복에 붙인다, 삼후퇴라는 이게 있습니다.
1: 네.
2: 이분은 그 자체로서 만들어낸 이런 좋은 치료, 빠르고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다른 뭐 고통이 없고 딱 붙이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삼후퇴라 합니다. 지금 삼복이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2: 그래서 8월 거의 25 그 자욱에 다음 끝나게 됐는데 이 삼복이 여러분들이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기침을 많이 하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기종이 있거나 주치관염이 있거나 기관지 확장이 있거나 과민성 비염이 있어서 이때에다 코가 많고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코가 메고 이런 분들 그리고 콧물이 많이 나고 이런 분들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삼후퇴라는 거 부동한 혈에 따라서 붙입니다.
1: 네.
2: 내가 붙이기 싶은데 이메 뭐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1: 아니고, 네.
2: 중의 선생님 연구에서 나온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부동한 혈에 딱 붙입니다.
1: 네.
2: 그러게 되면 이 삼복처로는 아주 무난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그래서 삼부테라 해서 뚝뚝 붙이지 않고 중리 선생님 혈에 따라서 구체 그 진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딱 붙이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붙이게 되면 한동안 붙이게 되면 밑으로부터 수포가 생깁니다.
1: 네.
2: 예. 수포가 생기는 것은 바로 체내에 있는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빼내는
1: 네,
2: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시간 후에 떼내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수포가 생기지 않는다면 효과가 아주 덜 나타난다는 걸
1: 네.
2: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삼부퇴라는 거 이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최기명 준 선생님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피부과 문제도 문제겠지만 해도 주약에는 지금 삼부퇴라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삼복을 무난하게 지날 뿐만 아니라 오랜 호흡도 질병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해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래서 지금 7월 15부터 8월 14가 이게 삼복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찾아보시게 되면 2층에 최주임이라고 최기명 주임 201호 호실에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1594430-0699 이번에 찾아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강중년에는 우산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한 실력파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리명기 선생님 이분은 중리에서는 역시 알아주는 명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춘 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리 사업에 그 종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구했습니다. 특히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물론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되고 저 병은 못 치료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병 보시는 과정에서 소화과 문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내과 여기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들어서서 밥을 드시기 힘들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밥을 드시게 되면 금방 설사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드시는 게 안 드시기보다 더 못하다고.
1: 네.
0: 어쩐 올리긴 몰래는 내리 이렇게 깨야 되겠는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더 힘들어져서 밥을 굶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해서 영양실조가 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기본으로서 간, 담낭, 주연소화계통에 네.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 비상, 소화하고 좋은 소화 그 도를 통해 가지고
1: 네.
0: 소화한 좋은 영양성분을 위에다 전달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비상을 통해서,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쭉 하면 드시는 그 자리를 해서 화장실에 달려가 설사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게 되면 이 리명길 선생께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와, 이 덕이 그렇게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적더라 이 정도까지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게 되면 벌써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절반은 병이 치료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황차 여기에서 리명길 선생님 강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 그리고 늘 설사를 담아두고 하거나 변비가 너무 힘든 이런 분들 가운데서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게 되면 어중간한 오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좋은 치료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황차 여기에서 처방을 낸 분들 가운데서는 말씀한 대 이야기하다면, 여기 와서 병보고 그 약을 배달해주는 분이 그렇게 식전에 벌써 전날에 우리가 그 병 보고 거기에다 처방을 맺겠는데 식전에 일찌감치 그렇게 찾아와서 자세하게 그 알려주고 약 따끈따끈한 약을 전달해 주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모르겠더라고. 이래서 전반 체계적으로서 우리 도강중위원회 이사 선생님들,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각도의 여러 인원들, 그렇게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그 리명길 선생님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 소화과의 소화내과뿐만 아니라 중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환자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친구료법이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 가운데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은치웠다 하죠.
1: 네.
0: 이런 분들이 리명길 선생한테 가서 정기친구료법을 했는데 와, 그 자리에서 툭툭 트림이 나오면서 꺼지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간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이런 소화장기에 속합니다.
1: 네.
0: 담낭은 물론 속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담낭에 결석이 있던 분들이 너무 결석이 약간 움직일 때에 되면 목숨을 앗아가는 동통이 있었는데 리명길 선생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 지금 기본으로서 그 후부터는 담낭 결석으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고통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이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혹은 또 심장병이 있거나 부상과 질병이 있거나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그렇게 우수한 치료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멀리할래 멀리할 수 없는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 이미 뭐 여기에서 병 보시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림상 경험을 쌓을 때 국위 대사로 불리우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을 림상 대사로 림상 그 도사로 모시고 그 림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진단이 준확합니다.
1: 네.
0: 그리고 효과가 너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명길 선생 찾는 데는 줄을 서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특히 국위대사로 불리는 국위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아주 우리 전 나라적으로 뭐 한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 이런 구기대 사람의 5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고 앞에 이미 중위로 해서 어려운 질병을 치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로서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치료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3층에 올라가게 되면 류이성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있는데 우리 적지 않은 질병은 운동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래서 운동요법으로 하는 이런 전문 3층에 이런 운동 이력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육과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근육과 근육에도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격에도 만성 염증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척추 망곡증이 있는 분들, 허리가 삐뚤 분들 이것도 바로 운동요법으로서 허리를 교정했습니다.
1: 유무라산 감근,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엄일환입니다.
0: 요즘 무더위로 인해서 잠들기 어렵거나 또 자다가 깨어나는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즉각적인 여러분들만의 해결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도 방송에서 몇 가지 이 여름철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잠들기 어려울 때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읽거나 명상 음악을 듣다가 잠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강제로 잠들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잠들기 힘들다고 하네요.
2: 그렇죠. 둘째는 자다가 깨어났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원한 물을 살짝 마시거나 안개 분무기를 사용해서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방 불을 켜지 말고요. 몸을 이완시켜 또 다시 잠들려 노력하지 마세요. 만약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내원해야 하나요?
0: 사실 수면 문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낮에 피로감, 또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분노감 등이 나타난다면 병원의 수면 클리닉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더위 때문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장애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 저희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럼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0: 자, 오늘 워낙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퀴즈로 하는 시간이고 또 금요일인 것만큼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잠시 저희가 이제 전화 그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 경로가 조금 이제 차단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계 점검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상식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 편안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퀴즈 문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아 이것은 정답은 나도 정답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뭐 저희 그 사실 뭐 핸드폰으로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0: 예, 공식 계정.
1: 틱톡으로.
0: 예, 틱톡으로 공식 계정을 예. 통해서 여러분들, 아, 뭐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거기 이제 말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여러모로 이제 전화 참여면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네. 이제 틱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첫 번째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저희가 이제
1: 그 퀴즈를 상식이에요.
0: 네, 퀴즈처럼 네. 네, 좀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편안한 밤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 온도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20도 이하, 23도에서 25도 사이, 28도 이상 아니면 상관없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편안한 밤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온도. 보통 집의 방온도를 여름철에 어느 정도

0: 그러니까.
1: 에어컨을.
0: 그 젊은 분들은 아마 20도 이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럼 너무 춥겠죠. 엄청
1: 20도 이하면 좀 춥죠. 예. 예.
0: 그리고 23도에서 25도. 뭐 우리가 가장 그 만약 더울 때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온도가 몇 도라고 가장 적합한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1: 그래 저는 사실 저희 주변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이 뭐 이제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 뭐 안 좋다. 뭐 아이들한테도 안 좋다 해서 뭐 설치는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대신 뭐 선풍기를 돌리는데 네. 에어컨을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어느 정도는 적합한 이 온도가 우리 집엔 딱 적절하다. 뭐 집안마다 사람마다 체질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온도죠.
0: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 가장 또 전기비가 절약되고 최소한 절약되지만 또
1: 전기 요금,
0: 우리 요금 절약되고 그리고 우리 그 온도 있잖아요. 체온과 아주 비슷한 그런 온도가 있다고 했거든요. 몇도라고 생각하세요?
1: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 드린다면 가장 적절한 온도가 23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합니다.
0: 아니 에어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 아 에어컨.
0: 26도거든요.
1: 아 26도입니까?
0: 네.
1: 아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방에서 적합한 온도가 바로 23도에서 25도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 그게 네. 정확하잖아요.
1: 그렇죠.
0: 에어컨 온도가 26도니까 밤에 주무실 때는 너무 차도 안 되고 너무 네. 더워도 안 되겠죠. 28도 이상이면 엄청 덥겠죠.
1: 아유 그건 뭐 저 여름철에 왜?
0: 예.
1: 자 왜 23도? 서 25도냐면은 이 온도는 인체가 체온을 1, 2도 낮춰 수면에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합니다.
0: 너무 온도, 더워도 안 되고 예. 너무 추워도 안 되고.
1: 그래서 온도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낮으면은 몸이 긴장되고 또 너무 높으면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잠들기 힘들다고 하네요.
0: 네. 그렇다면 이 무더위 속에서 당당하게 숙면을 취하기 위한 최적의 방 온도가 왜서 23도에서 25도 사이일까요?
1: 그 이유가 꼭 있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은 깨어있을 때 평균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다가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스스로 냉방 모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 체온 강하라는 이 현상이 바로 졸음을 부르는 핵심 신호인데요. 만약에 방이 더우면 뜨거운 공기가 몸을 감싸고 있어서 이 냉각 신호를 딱 보내기도 전에 방해를 받아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깨어있게 된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따라서 쾌적하게 잠들려면 이 체온 강화를 도와야 하거든요. 이를테면 손과 발은 우리 몸의 천연 방열기 역할을 해줍니다. 시원한 방 안에서 손발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면서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아 이젠 잘 시간이야 라고 뇌에 알리면서 숙면 모드로 전환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 가장 많은 학계와 임상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온도 범위는 바로 23도에서 25도인데요. 이는 온도가 26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열대야처럼 밤에 잘 깨고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러한 체온 조절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작은 상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1시간 전 40도 전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에어컨으로 방한 온도를 23도에서 25도 좌우로 유지한 채 가벼운 이불만 덮는 것입니다.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 배출이 잘 되도록 돕고 냉방으로 인한 부작용은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한다면 공기순환은 물론 체감 온도를 2도 정도 더 낮춰주니까 훨씬 쾌적하겠죠?
1: 그렇습니다. 이 체온은 숙면을 부르는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23도에서 25도의 신선한 공기를 방 안에 한번 좀 불어넣어보세요. 우리의 숙면이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집에서 저는 에어컨은 네. 설치 안 했기 때문에
0: 선풍기로
1: 예 선풍기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 우리가 더위를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 떠나서도 사실 뭐 매트 같은 경우도 조금 요즘 이제 시원한 느낌을 감각을 주는 그런 매트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침대 매트 셋 그런 것들도 사용하면은 또 좋고요.
0: 아직은 너무 더워서 잠들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1: 아직까지는
0: 무더위가 진행되지는 않았잖아요.
1: 어느 해인가요? 네. 정말 우리 연변 지역도 너무 무더위가 더워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는 정말 에어컨도 잘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 연변 같은 경우는 우리 연변 지역은 참 그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더위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0: 여름도 한참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그렇죠.
0: 지나가잖아요.
1: 솔직히 한 네. 두 달 정도, 네. 한 달 반 정도.
0: 무더위네. 예. 그래서 이런 상식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혹시 이제 뭐 더위가 지속될 때는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0: 예. 아유.

2%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웅유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0: 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 계절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에어컨 갖고도 이제 방의 온도나 수면에 또 여름철에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해서 수면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뭐 사실은 먹는 것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1: 더위를 날리는 음식은 많죠.
0: 여름철에 시원한 뭐 먹거리들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채소도 좋고 과일도 좋고 뭐 음료수도 좋고 근데 뭐
1: 대표적으로 과일이 좋죠.
0: 그렇죠. 과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자연의 것들을 이제 드시는 것으로 또 여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무더위를. 그 가운데서도 여름철에 있고 과일 종류가 엄청 많죠. 여름철에는.
1: 사실 과일 여름철, 어떤 과일을
0: 저는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과일을 그렇게 막 좋아한다. 과일을 뭐 이제 이 과일을 특정적으로 정말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뭐 어떤 과일이든 조금씩 먹긴 합니다만.
1: 조금씩? 예, 근데 남성들은 보통 과일을 좋아 안 하잖아요.
0: 저는 그래도 참외를 좋아합니다.
1: 참외. 예. 네. 향긋하잖아요.
0: 그 참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냉장고에 이제 차게 보관했다가 여름철에
1: 네.
0: 예, 그 뭐 좋고 겨울에는 저는 또 이제 우리 연변에 사과배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연변 사과배를 얼려서.
1: 예. 아우, 좋죠.
0: 그거 좋죠. 근데 예, 여름철에는 또 가장 흔한 과일 중에 하나죠. 수박입니다.
1: 네.
0: 예.
1: 근데 그 수박을 무더운 날 저녁에 드시면 편안한 밤잠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수박이 리뇨 작용은 좋죠.
0: 도움이 된다고 아직 확정을 못 짓는데 뭐 여름철에는 뭐 수박도 좋고 참외도 좋고.
1: 근데 만약 우리가 지정해서
0: 예.
1: 여기 과일 중에서 과일 막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과일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0: 여름철에 수박, 뭐 참외,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과일들이 있죠?
1: 또
0: 여름철에
1: 또 뭐 있죠?
0: 여름철에는 그 남방 과일들이 좀 굉장히 많죠.
1: 남방 과일.
0: 예.
1: 뭐 그 망고나
0: 뭐 석류도 좋고
1: 네.
0: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다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또 수박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수박 뭐 참외 이 가운데서도 수박이 무더운 날 저녁에 먹으면은 편안한 밤잠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1: 그럼요. 예. 저녁에 우리가 보통 뭐 커피는 마실 수가 없잖아요. 커피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0: 뭐 커피는 여름철 냉커피를 많이 드시죠.
1: 네. 예. 근데 밤에요. 저녁에 혹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 많은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은 그냥 그대로 잘 수가 있다 이런
0: 예.
1: 분들은 커피를 드시죠.
0: 커피는 사실 일상생활의 현대인들 특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뭐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밤에 드시는 경우는 좀
1: 적죠.
0: 예.
1: 네. 그리고 저녁에 혹시 삼겹살도 드시는 경우도 많죠.
0: 아니 무더운 날 저녁에 편안한 밤 자기 위해서 삼겹살 드신다는 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근데 지금 예. 두 번째 상식이거든요. 혹시 무더운 날 저녁에 먹으면 편안한 밤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여러분 고르세요 하면 첫 번째 수박 있고요. 두 번째는 커피고 세 번째는 삼겹살이고요. 네 번째는 매운 라면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무더운 날 저녁에 아니 문제가 이래요.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이 메뉴가 다 나는 싫어하면은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무더운 날 저녁에 먹으면 아주 편안한 밤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걸 고를까요?
0: 뭐 이 네 가지 가운데 수박밖에 고를 게 있습니까?
1: 뭐 매운 라면을 고를 수도 있죠. 네.
0: 매운 라면을 무더운 날 드신다고요? 잠
1: 그
0: 자기 위해서
1: 독으로 독을 친다는 말 있잖아요.
0: 아.
1: 그럼요. 매운 라면을 확 드시면 그 뭐죠? 땀구멍이 열려서 땀을 확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수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0: 아니 그러면은 뭐 매운 라면 드실 거면은 라면을 끓이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매운 고추 하나 드시고 자면 되겠네요. 아니면 고춧가루 한 숟가락 드시고 자고.
1: 지금 여기 지금 매운 라면이 나와 있잖아요. 아, 예.
0: 그러니까 이제
1: 매운 고추로 드셔도 되고.
0: 예, 이거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선택 상이.
1: 그래서 선택한다면 예. 수박이에요.
0: 수박이겠죠. 예.
1: 근데 수박을 드시면 또 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수분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수박이.
1: 네. 또 냉성 음식으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을 또 보충해주는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수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0: 네. 이제 방금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명칭들을 얘기했죠. 뭐 커피나 이제 삼겹살, 매운 라면 이런 것들은 수면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저녁에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운 라면 여러분들 뭐 라면 매운 라면 아닐지라도 라면 드시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붓기가 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이 있는 것은 또 카페가 오히려 방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또 여름철에 무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1: 네, 한번 시도해 보셔야.
0: 근데 아까 이제
1: 같아요.
0: 노래 나가는 도중에 네. 우리 선배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과일 드시고 수박 드시고 나 뭐 수면을 취하면은 밤에 조금 이제
1: 어디로
0: 볼일을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잠을 설치지 않을까 하는데.
1: 그럽니까요?
0: 그것도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1: 왜냐하면 수박이 오히려
0: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1: 네, 그래서 리뇨 작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다가 화장실 들락날락하다가 잠을 더 설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일찍이 수박 드셔야겠죠. 초저녁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0: 밤에 잘 때 우리 몸에는 그만한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이 수박이 90% 정도가 이제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보충해주면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또 이게 완전히 수면을 뭐 보장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1: 네. 예.
0: 그래서 어떤 분들 아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수박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네. 적절한 우리가 몸의 수분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지 절대적으로 이제 뭐 밤에 푹 잘 수 있다 이 수박 갖고 그건 아니겠죠.
1: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0: 그래요.
1: 세 번째 문제 우리가 또 알아볼까요? 무더위에 편안한 밤잠을 위해서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0: 아,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모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들이 다 보니까 있죠. 책 읽기.
1: 네, 있어요.
0: 그리고
1: 잠자기 전에 예. 책을 읽는 것도 있고요.
0: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1: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0: 그래 몸 좀 피곤하게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 좀 잘 잘 것 같아서.
1: 네. 그리고 따뜻한 차 마시기. 여기에서 우리가 네. 만약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0: 편안한 밤잠을 위해서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죠.
1: 네.
0: 책 읽기, 스마트폰 사용,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마시기. 만약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르신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잘 때 늘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잡니다. 아,
1: 핸드폰 두고 자는 거랑 핸드폰 사용.
0: 그러니까 핸드폰을 둔다는 자체가 핸드폰을 뭔가를
1: 보겠죠.
0: 이제
1: 핸드폰을 많이 또 보시겠죠.
0: 뭔가를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 켜놓고 이제 하죠.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뭐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다가 자는 경우도 있고 역시도 이게 다 스마트폰 사용이거든요.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현대에 와서 스마트폰을 정말로 아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 가든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 열심히 또 어떤 뭐 인기 영상물이 올라왔지 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0: 그리고 책 읽기도 그렇죠. 밤에 이제 우리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데 책을 읽으면 눈이 좀 피곤하죠.
1: 네.
0: 근데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밤잠을 자는데 또 뭐 수면을 취하는 도움이 된다고 책을 읽는다. 그래요.
1: 책을 읽으면 그래도 마음이
0: 피해야 할 행동이죠.
1: 저는 아니 근데 책을 읽으면 피곤하면 눈이 피곤하면 오후 자야지 하면서 자게 되잖아요. 자게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랑 책 읽기랑 다르잖아요.
0: 다르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느 게 정확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1: 네, 책 읽다가 졸리면 자는 거고 근데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0: 스마트폰도 보다가 눈이 피곤하면 잠들게 되죠.
1: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자꾸 다른 걸 보게 되고 또 다른 거 보게 되고 하면은 끄지없이 보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저는 뭐
1: 자요?
0: 보다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틀어놓고 이제 그걸 들으면 자면 참 잘 오더라고요.
1: 그 책 스마트폰에도 지금 책 읽기가 있잖아요. 글을 읽어주는.
0: 예, 그렇죠. 예,
1: 그걸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혹시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은 잠들기 전에 하면 이 가벼운 스트레칭 오히려 잠을 방해할까요?
0: 그게 우리 몸이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1: 네. 따뜻한 차 마시기. 따뜻한 차도 좋죠. 근데 그 녹차나 마시면 오히려 잠에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0: 너무 길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혼자 저희 네. 두 사람이 혼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1: 이 무더위에 예, 답안이 다 나와 있어요.
0: 편안한 밤잠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죠.
1: 아마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다 잘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1: 네.
0: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제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이
1: 보면서 잠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 숙면의 큰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내뿜는 푸른빛 바로 블루라이트 이 빛은 뇌에게 아 오늘 지금 아직 낮이야 라고 속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뇌에서 졸음 호르몬이 멜라토닌 생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과는 눈은 잠겼는데 정신은 말똥말똥. 그래서 깊은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고 있는데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완전히 그 온종일 제가 지금 눈 뜨고 뭘 집중해서 일한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0: 아. 네. 조금 이제 중독성이 좀
1: 중독이 예, 왔네요.
0: 이제 중독이 왔습니다.
1: 네, 크게 예. 많이 안 봤는데도 그러네요.
0: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카톡이나 뭐 여러 뭐 틱 뭐 카톡이 아니죠. 틱톡이나
1: 카톡,
0: 그 위챗
1: 카톡 알람.
0: 예.
1: 네. 틱톡이죠. 예.
0: 카톡은 우리가 안
1: 그렇죠.
0: 사용하지 않습니까?
1: 틱톡이죠.
0: 예, 틱톡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위챗이나 예. 여러 가지 게임까지 뇌는 우리가 쉴 틈 없이 반응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늦고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성적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는 물론 비만이나 우울증, 면역력 약화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바로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잔 하거나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스마트폰 침대 밖에 두고 편안한 잠자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 이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웅변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 네, 무더위 속 편안한 밤잠을 위한 여러모로 건강 상식들과 또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름철 수면 문제는 단순히 덥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체온 조절, 수분 관리, 또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이런 작은 팁들을 잘 적용하시면 시원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며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상식이나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외서 사지 원외과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관한 우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분 우대 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본 제품 사지 원액은 70각을 싸면 10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고 지금 우대 가격 99원으로서 이번 활동은 진행한다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인상 전에 이 제품 자체는 뭐 5년 10년 쓰면 쓸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제때 잘 기회를 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물어 드립니다.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는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면서 지금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501-7766번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는 이 사지 원액에 몇 번 듣지도 않고 그저 사지 캡슐이 좋다는 소리만 듣고 이거 쌌는데 이 사지 캡슐이 하고 이것도 성분이 같습니까?
1: 이 성분은 얼마 더 우수합니다. 원액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 자체는 직접 싸지 그 열매에서 분리 추출하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화학적인 과정을 절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드시자마자 흡수가 빨리 되고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인삼 녹잉이 5배 효과 그 외에 지금 여기에 은행 잎이 20배 효과와 미량 원소와 그리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성을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3번 들어도 됩니까?
1: 됩니다. 예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본은 네.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고 3번 드셔도 됩니다. 예.
2: 그리고 내 무조건 물어봐서 그러면 내 기계를 가졌단 말입니다.
1: 예. 예. 홍남강 기계를 가졌습니까?
2: 예. 기계를 예. 가졌습니다.
1: 예.
2: 그런데 저 기계를 이 시간에 한 3일 써봤는데 예. 어떻게 좋은가 하면은 매일 허리도 아프고 배 시리고 이런데 배 시릴 때는 배다 놓고 허리 아프면 허리다 놓고 다리 아프면 또 다리인데도 한 게 예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경추 아프면 경추에다. 예예. 예.
2: 예, 그래서 예, 저기 그러거나 이렇게 눌러보였거나 40분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40분을 한단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그 시간 자기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예.
2: 40분씩 하루에 예, 시간 있으면 3번 하고 없으면 2번 하는데 40분씩 할까 효과 많고 그리고 저기 그런 이 발이 시리던 게 저거 해 그러고 저 약이라 먹어 그런지 발바닥이 뜨뜻해서 이 날이 이상 이러니까 이 땅바닥 디딤 시원합니다. 원래 발이 시려서 그
1: 지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서 내 이 약이 내 아름 타서 쌀 때는 아름 탔는데 이렇게 좋다니까 나 시름 넣고 쓰겠습니다.
1: 완전히 시름 놔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무 그 효과성을 놓고 봐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2: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나 어쩐지 지금 넣어요.
1: 지금 넣죠. 예.
2: 이거
1: 그렇죠. 예예.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2: 어깨는가 대단히 근심하고 이상 있는 중인데
1: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2: 그래,
1: 예, 1년, 2년, 3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2: 아, 그럼 네, 이거 꾸준히 써보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는 신심이 갈 겁니다. 예. 네,
2: 고맙습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 사지원에 그 우선은 녹살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근데 얘네 이 사지원에 그 약 선택한 중에는 제일 잘 선택했다고.
1: 아, 신심 가죠. 써보시니까. 예.

0: 예, 거기에 대해서는.
1: 보니까 예, 신심 가지. 이야기도 쓴다.
0: 그렇죠.
1: 첫째리 나는 이 심자의 후두도 하고 아이 좋았댔습니다.
0: 예.
1: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심자의 영 좋아졌습니다. 후두두 하던 것도 잃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심장약 먹으면서 병원에가 약 좀씩 한해 두 번씩 더 먹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는 병원 아이 가도 됩니다.
0: 은행 잎이 10배 효과라니까 병원에 가보면 누르끄러운 거가 점적 주사를 맞는 게 있죠. 그게 은행 잎이 분리 추출 물인데 은행 잎이 객관에 한번 먹으면 은행 잎을 그 20배 효과를 볼 수 있다. 20번 맞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요. 예.
1: 예, 그리고 또 예, 나는 좀 특수 체질이 돼서 예, 무슨 약을 먹으면은 또 뭐 누기 좋다 해도 먹으면 또 가슴이랑 더번하던 게 정말 예, 이 약은 예, 정말 좋습니다. 인삼로경이 인삼로경 아. 뭐 먹는 사람들에게 좋다 말이야.
0: 다수의 수배 효과라니까.
1: 예,
0: 그렇죠.
1: 효과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혈압도절이 잘 되니까 예, 이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정신하고 또 제일 좋은 건 내 위아이 좋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게 밥이 맛있단 말입니다.
0: 소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1: 그렇죠.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난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또 용 개선한다. 이게 콩팥도 잘 도와준다. 소화 같은
0: 그렇습니다.
1: 것도 또 일없어진다.
0: 로경이 다섯 배 예. 효과니까 로경은 콩팥을 예. 관리합니다. 예예.
1: 예. 예 정말 이게 사지원액이 약 중에 최고입니다.
0: 약중 주왕이라고 말합니다.
1: 예,
0: 많은 분들.
1: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명서방은 또 우리 언니 쓴다. 우리
0: 예.
1: 언니 이 명서방을 어째서는 가면 아 백내장이 돼서 수술했는데 한 1~2년은 좋던 게 또 재발해서 예, 가니까 또 연세 많다고 아이 해주더란다.
0: 예.
1: 그래서 네, 이 명서방이 좋다고 잡사바라고 그래서 아, 나는 댄스나 조금 봤으면 좋겠다던 게 아, 이 명서방 썼는데 우선은 댄스로 잘 봐서 살 것 같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 배우던 게 원래 0.4던 게 지금의 0.6이 됐습니다.
0: 아, 그건 보통 효과 아닙니까?
1: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줬습니까?
0: 그렇죠.
1: 나는 싸지 보내고,

0: 진단받은 게가 지금 녹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1: 예. 예. 녹내장 실명할 수 있는 안과 질병 가운데 중요한 그 첫두사리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예.
0: 이 녹내장이가 왜 무서운 게가 이 안압이 올라갈 지역이 되면 바쁩니다.
1: 예. 제일 무서운 게 안압이죠. 예, 예. 예.
0: 빠진 것 같고, 머리까지 올려 아프고, 예. 이랬는데, 지금에 옛날 다른 약도 좀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0: 예, 그런데 좋은 효과는 크게 못 봤는데, 이번에 내 이거, 방향 갖다 지금 와서 6달 관여되죠. 6달 보고 있었는데, 되게 지금, 예, 다음 거다, 해라, 저기, 뭐, 인가 하면 이제, 안압은 뭐, 기본상에 써서 얼마나 될까는 안압은 공제된 게 지금 이때까지 안압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도.
1: 안압이 공제되면 녹내상은 기본으로 공제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예,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1: 예, 와, 그렇죠.
0: 원래, 예, 원래 이럴까나, 나이 이만한 또 나이 이 녹내상인데다 또 보니까 대내상에도 예, 있어가지고 눈 앞쪽은 아프, 옆에.
1: 그렇죠. 예.
0: 안개 씌운 것처럼 잘 배우지 않고 이래는 게, 지금은, 예, 이 부액이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안개. 이럴까나 지금 물질이가 잘 배우고, 예. 원래는 그것도 한 10m요, 밖에도 보게 되는데, 어쩌다 한 20, 30m 밖에도 영 바다에 잘 배웁니다.
1: 보통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 내 이 약 쓰고 가다 확실히 약은, 예, 정말 안개라 내 이때까지, 많은 약 써봤는데, 이처럼 이렇게 약이 효과도 없고, 또 효과 빠르고, 예, 이런 약, 그리고 다른 부상은 하나도 없고, 이게 내가 서치해야, 그분도 우리 애내에게 면비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이미 좋아졌습니다.
1: 아, 눈이 좋아지자면 간 담낭이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이 제품 자체가 눈을 좋게 하고 간을 나쁘게 할 수 절대 없게 되어 있으니까, 간 담낭까지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니까, 일거다득이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약을, 요번에 이제 좀 한, 구두이 좀 한 1년 더 오래 써보려고 그 당시에. 이래, 오늘 이 활동이 좋지, 오늘 좀 활동 참가해서 배달 좀 받으려고 그래요.
1: 예, 눈은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가깝거나 실명으로 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됐으니까 백내상도 있고 녹내상도 있는데 모두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어려운 이런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신심 가지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증책도 또 특수하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지금, 예, 항상, 저는 이게 혈압이 좀 낮은 편이 돼서, 예, 그냥 그저 어지럼증이 자꾸 나오고, 식은 땀이 나오고, 늘 피곤하고서 맥이 없었습니다.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액이, 인산로경이 다섯, 여섯 배라고 하죠.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사지원액을 좀 믿고 소리 먹었다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와, 그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예, 예.
3: 예.
1: 예.
3: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식은 땀도 안 나고, 그 면역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1: 은행이 B20배 효과니까 혈압이 조절받을 수밖에요. 면역력은 인산로경이 다섯, 여섯 배 효과니까, 맞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
3: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지. 아니, 심장이 그냥 같이 구두두 떨리던 게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아, 그래 놓으니까 전화기면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 지금 맥이 나니까 알리니까 기분이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3: 예. 예. 그래, 이 싸지 원형 쓰면서리 이거 맥서봐 같이 쓰는 게 영증 효과 좋습니다.
1: 예.
3: 이게 원래 나는 백내장이라서 예. 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거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맥서박을 쓰고 있는데, 야, 눈이 그냥 깔깔하고 피지던 게, 예, 눈이 깔깔하지 않고 피아이 지고, 예. 그래서 눈이 안개 낀 것 같으면, 그 부, 게 예, 지금 이게, 예, 부, 안개 같은 게 부여뻥 이게 없어지니까, 야, 이게, 뭐, 눈이 맑아져요. 지금, 예, 물질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1: 다른 약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예, 예.
3: 예, 정신합니다, 지.
1: 예, 예, 예.
3: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약 쓰고 난 효과 보니까, 오늘 지금 또 배달받아서 계속 꾸준히 견제에 쓰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거의 왕좌의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다각도로 좋아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으로 많은 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증책도 좋을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자주 원양 쓰는 환자입니다. 대충 보고 있지는 머리가 흐릿하고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혈압 조절이 막 90배까지 차 있었습니다.
1: 차가. 예. 예, 그래.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0: 예, 예. 심하고 그래 20에 20배고 여기 2, 3, 5배라 했지 않고
1: 예.
0: 그런지 무슨 약이나 대체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싸주원하고 그래 이거 어제는 반년 넘었었는데 야 정말 좋아지고 싶네.
1: 예.
0: 우선 먼저 면역력이 좋아질까 감기라는 거 아이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있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럼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지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1: 아 그렇죠.
0: 예 거기다가 예. 눈도 예 안압이 높아서 그저 머리 터질 것 같고 그리고 그저 부은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얼른 거리던 게 이 민서범 다른 약은 욕구 먹고 어찌고 하다 아이됩니다. 그래도 이 민서범이 제일입니다. 정말 눈약에서 제일입니다. 그 안압이 높던 게 그것도 어떤 정상으로 돌아왔지. 부어든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모두 안과 질병에서는 완고성 무선 질병에 속한데 해결 가져왔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무슨 약이나 이 약을 대체 못하겠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받고 예,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열심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예,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428가지 영양 활성소하고 다각도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되면 많은 약을 써서 간을 상하거나 콩팥 상하는 것 표면할 수 있고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처열을 쳐주게 되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아주 눈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뇌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뇌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뇌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온기라고 합니다. 낯선 길에서 건네받은 인사, 작은 식당에서 나눈 정겨운 대화,

모든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의 여행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할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결 수상시장 최신 소식에 따르면 새 수상시장이 7월 18일 시험 운행을 하게 됩니다. 시장 운영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시민과 관광객, 업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및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7월 16일부터 수상시장은 전면 폐쇄하고 2026년 7월 18일부로 새 수상시장이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수상시장 주소는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 원수상시장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더 넓고 더 깨끗한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새 수상시장. 새 수상시장의 오픈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여름 연길인민공원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찬란한 조명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연꽃과 반짝이는 수면은 한 폭의 시적인 여름밤의 그림을 펼쳐냅니다. 시민들은 연못가를 거닐며 연꽃을 감상하고 사진에 추억을 담습니다. 상쾌한 저녁바람과 그윽한 연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도심 속 더위는 잠시 잊혀지고 싱그러운 자연과 여유로운 밤의 정취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인민공원의 여름밤 연꽃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도토리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은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특히 여름철 별미죠. 도토리묵 무침은 도토리묵을 가장 대표적으로 즐기는 방법인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도토리묵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 유래와 효능 그리고 맛있는 도토리묵 무침을 만드는 법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도토리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관습은 산간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참나무가 풍부했던 그 옛날 매년 가을마다 많은 도토리를 수확할 수 있었고 이는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토리묵은 쉽게 상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할 때 휴대하기 좋은 식량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도토리묵은 조선족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도토리묵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리묵은 도토리 전분으로 만든 젤리 형태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도토리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물을 갈아 우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제조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땅에서 줍거나 나무에서 털어낸 도토리의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갈아 주황갈색의 걸쭉한 반죽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페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큰 물통에 넣고 저어주면 섬유질과 전분이 분리되는데 채로 걸러낸 후 전분이 섞인 물을 가만히 놔두면 탄닌이 물로 확산됩니다. 이 우려내는 과정은 페이스트의 탄닌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유해 물질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 물을 여러 번 갈아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탄닌이 제거된 전분 페이스트는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됩니다. 이후 전분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물을 따라내고 페이스트를 트레이에 담아 건조시킨 뒤 가루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간편한 조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시중에서 도토리묵 가루가 판매되고 있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토리 가루와 물을 1:5 또는 1:6의 비율로 섞고 소금을 약간 넣은 뒤 약한 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저어줍니다. 농도가 진해지고 큰 거품이 올라오면 불을 끄고 기름을 살짝 바른 용기에 부어 식혀 굳히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도토리묵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빈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빈의 특색 음식인 도토리 묵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도토리 묵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토리 묵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토리에는 단백질 4.4%, 탄수화물 44.5%, 유지 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질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토리 분말 수용액은 생체 내에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하여 노화에 따른 세포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 도토리 묵은 중금속 배출, 콜레스테롤 배출, 노화 방지, 알코올 분해, 위장 보호, 지혈,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은 여름철에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 이는 열을 내리고 몸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역, 인후염, 입마름, 땀띠, 다래끼, 담낭염, 변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도토리에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많이 먹으면 변비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래에는 여러분을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새콤달콤한 도토리 묵무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은 대부분 도토리묵 무침의 형태로 즐겨 먹는데 쫄깃한 식감의 도토리묵에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밑반찬입니다. 준비 재료로는 도토리묵과 함께 오이, 당근, 양파, 깻잎, 상추 등의 채소를 취향에 따라 준비하고 양념장은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설탕, 참기름, 통깨로 만듭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법은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도토리묵을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데쳐 깔끔한 맛을 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납작하게 썰고 채소는 오이, 당근, 양파를 채 썰거나 얇게 썰며 깻잎과 상추는 적당한 크기로 뜯어서 준비합니다. 이어서 그릇에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설탕,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되 고춧가루 량으로 매운맛을 조절합니다. 준비된 도토리묵과 채소를 큰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부어 가볍게 무치는데 도토리묵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특색 음식 도토리묵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외지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이 특색 음식을 맛보시어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진짜 여운은 돌아온 뒤에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찰나의 풍경 속에서 느꼈던 설렘, 낯선 이들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으로 함께 했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 아닐까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성길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등에 업혀 자란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과 그 등에 담긴 한없는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김영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잔등을 전해드립니다.

여성 2인창, 김일량 작사, 김일한 작곡의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0: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한 곽에 한병살이 들어있는 게인데 우리가는 몽땅 꼬우방으로 된 겁니다. 꼬우방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우방은 하기 제일 바쁘고 약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에서 나오고 효과가 또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말하면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꼬우방어는 좋은 점 뭔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또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이 건신고밖에 없습니다. 예, 공룡 주치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병사리가 300g 되는 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레아이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여섯 곽,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 되게 되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1년 복용할 수 있고 열다섯 곽에는 직접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서른 곽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여기입니다. 전화 채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1680원짜리 한 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이 한 곽이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 본다 할 때는 예, 어디게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면 그 허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우리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 시증 쓰는 쉬증 不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이 허하다 하게 되면 그럭저럭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증이가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시증이란 건 뭐인가? 몸속에 무슨 게 있다, 원래 없던 게 생겼다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안에 또 있다. 네, 개체하면 무슨 낭중이라면 있다, 뭐 지수이라면 생겼다, 네, 뭐 강경화라면 예, 이런 게 생겼다, 노지수, 폐지수 이게 다 지수에 속한 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람 빨리 죽는다 그 뜻이죠. 허증이란 거는 없다, 손 허하다 이런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핀들핀들 앓으면서 예, 8, 90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암병도 없다, 영 건강하게 서리 잘 지낸다 하던 게 불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려가지고 불쇠로 돌아가죠. 이게 몽땅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예,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네, 중풍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먹으면서 이런 영양가가 인산차 대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리용되지 못하고 떡 남아있으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구이하루 그리고 쌍한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게 뭐인가? 자꾸 뭐 보충하는 데다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방 이사들은 대부분 지금 남방 의사고 북방 의사고 우리 그 기본적인 병을 치료한 뒤로는 어느 걸 쓰기 쓰는가? 남방 의사들 그거 많이 씁니다. 안전하게 서리. 예, 그래서 보양하자 이런 짝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뭐 모자라 뭐 보충한다. 자꾸 보충해준 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쌍한론이라면은 진구이올레라면은 보충해준 짝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뭔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내보낸 짝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락을

0: 여러 손 짝으로 집중적을 해줍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 위 안에 무식이 꽉 들어찼다. 예, 이런데 더 먹자 해도 먹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데도 영양가를 흡수도 못하고 소화를 못 해내는데도 되고서 자꾸 거기다 비타민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단백분도 보충하고 대구 보충합니다. 뭐 부산약을 부화하거나 이것이 아니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진짜 리론은 뭔가 고명한 의사들은 먼저 약 처방할 때 먼저 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거 오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에 음식이 들어간다면은 꼭 24시간 안에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며칠씩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람 변비라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화해봐도 보기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몸속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 안에서 대변이가 계속 막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뭐 되겠는가? 그러면 썩지요. 그러면 그 독소가 올리밀면서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점점 뭔가 근신고는 맨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고 시에 부시에 동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진신 그러니까 먼저 시에하고 부하고 부한다고 뭐 부하는가 혈을 보충해줍니다. 사람 몸의 기본은 피입니다. 피 모자라게 되면 무슨 거나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공血 부족 피 모자라죠. 그 다음에 신지缺血 이것도 피 모자라는 게죠. 어쨌든 피 모자라게 되면 손발도 시련하고 꾸꾸대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을 전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 건강 상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때문에 피를 보충해준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혈압 조절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혈압 조절이 홍삼 들어갔습니다. 홍삼은 아래우 혈압 차이를 조절해 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쌍샹 调节 血压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게 들어갔습니다. 황게는 손발이 사지가 마모이 오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황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자는 천슝. 천슝은 호쇄해주고 대뇌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여기면서 당귀하고 천슝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인가? 땅구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보충해준 작용 제일 좋죠. 땅구이는 피도 보충해주고 변비를 개선해주는데 또 엄청 좋습니다. 결국 천슝은 무슨 작용을? 피를 보충해줘서 이 피를 사지 말단까지 다 보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땅구이 천슝 이걸 대량적으로 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말씀 주세요.
2: 근신고를 쓰면 한답니다.
0: 네.
2: 이 약 쓰기 전에는 오장육부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0: 네.
2: 고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0: 네.
2: 군부 간염 있어 맥이 없고 뭐 다니기 바빴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저를 이거 밭에 구매가 신체 약한 거.
0: 예. 네.
2: 신체 얼마나 약했습니까?
0: 네.
2: 선생님 친구를 친구하고 이 세 가지 약을 결합해서 썼는데
0: 네.
2: 효과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0: 좋죠. 네.
2: 선생님이 이 약과 침을 맞기 전에는 온 데를 다니면서 또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0: 네.
2: 선생님이 저희는 정말 살기 고통스럽게 봤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이 약을 쓰니까 온몸이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체중이 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하루에 2량씩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맛이 없어서 하루 3끼 다 먹습니다.
0: 예, 어머님 면풍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예 면풍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밤에 당남이 아프고 입이 뜨겁고 마르고 하는 것도 저는 약 쓰니까 먹은 첫날부터 당남이 아예 아프대다.
0: 강경화, 담결석 이런 처방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샤시신탕이라고. 예.
2: 선생님 약은 다른 약보다 정말 엄청 효과 좋습니다.
0: 네.
2: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나도 뭐 필요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건신과 헬베가 풍수빵 다 먹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지 자꾸만 입금에서는 자꾸만 피가 나고, 예.
1: 네.
0: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코피 나오더라 말입니다.
1: 네.
0: 코피가 줄어도, 그 다음 뜬하면 피를 조금씩 토하고, 예.
1: 네.
0: 깨끗거림이. 그리고 밥 먹자 모래앞에서 불면 갖고, 예. 밥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주무르기 잠도 못해줘서 약 먹고 또 먹고 이랬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는 심지어 양팔 올라갈까 또 곱차로 예, 병원에 실어 가기도 이렇게 땡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추천하니 건신과를 먹고 혈병과를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벌써 친구의 나올만이가 이 몸에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혈압약 뭐 지수한테 아이 먹고 밤에서 올까. 기억력도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까.
1: 기억력이 좋아서.
0: 예. 몸이 거품하면서 예, 마음이 욕하단 말입니다.
1: 건신고 공농주치 약과기다 예. 직접 썼습니다. 기억력을 해결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예,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서 욕하단 말.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집에 아빠이지.
1: 예.
0: 지성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1: 뇌경색에.
0: 예, 그러니까 발과 다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예, 아, 그 다음 밥 먹으면 깨끗고, 예.
1: 네.
0: 예, 그러고서 개선원도 내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일하니까 나도 예, 아픈데다 효과는 보았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효과 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 혈병관과 건승을 대합하고 또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지금 친구 한 달 만에
1: 네.
0: 너무 야들만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러면서 왔습니까? 예.
0: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효과가 빠르다 말입니다.
1: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이, 일반로 백성들이 이거 잘 알아 못 듣는데,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중풍 바다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딱 해놓게 되면이 모든 이런 중풍 환자들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뇌위축이라 맞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라 점점 떨어지거나 파킨슨 증상 또 뭐 자살하고 나서 뭐 탕화이 됐다 예, 이런 분들 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0: 벌써 지금 맞을까? 지금 오늘까지 숨은 야들야 되는데 벌써 예, 자기들로도 깨끼지 않고 숨도 아예 흘리고 숨이 아예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자기들로 예, 혹했을까? 침대에서 일어나고 팔과 다리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1: 네.
0: 그러니까 대사관도 내가 이제 받아내는데 지금 예,
1: 네.
0: 자기들로 예,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도 걸을 수 있고
1: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0: 예, 예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건신과가 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정말 선생님 친구를 얼마나 잘할까?
1: 네.
0: 야 정말 우리 아바의 친구에서 선생님 친구에서 정말 아바의 살렸습니다.
1: 네.
0: 예 정말 이 친구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 아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해줍니다.
0: 아무리 맞아도.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친구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지금 우리 아바이가 지금 기뻐서 하는 말이 아, 세계도 이런 선생님 처음 봤다며
1: 야,
0: 내가
1: 우리
0: 이 선생님을 알았구나
1: 차를 다 모셔다 드린 데는 우리네 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아, 그러니까 차를 다 치러가고 싶었는데 이런 선생님 어디 있는가
1: 네.
0: 어, 전 세계도 없겠다며 예, 대단히 기뻐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선생님이 한 번 더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요.
1: 아이.
0: 예, 감사하단 말을 예, 자꾸만 하랍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예,
1: 네.
0: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 네.
0: 예,
1: 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예.
0: 정말 정말 이러도 몰랐는데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같이 건강합시다. 예.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저기 중요한 처방, 불용하고 백출 들어갔습니다. 이 불용 백출은, 온몸에 이런 습기 이런 것들을 불영이가 몽땅 그것을 한데 모다 놓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불영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꼭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출이 무슨 작용? 리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영이가 모든 습을 한데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 백출이가 리뇨를 통해서 그 습기를 내보내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네. 원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0: 예, 오늘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전에 경호과를 쓰던 환자인데,
1: 네.
0: 그, 이 건신고는 경호과보다 더 성급한 이 약이라니까, 그 건신고, 경호과를 먹으면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1: 량도 고분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0: 예, 예 안전하고, 먹기도 좋고, 네. 모든 병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 건신고를 쓰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 식은땀이, 밤에는 따뜻땀이 많이 흘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선뜻선뜻 가면 감기도 걸리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래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건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1: 네.
0: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어제는 이 건신고, 건신고를 먹으면서 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들고 사람이 정신이 개운해지고 예, 몸이 급분해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처방이 처방이 들어갔다는 게 경추며 견주며 자극성 등이 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묘한 진구려법을 해주니까 예, 시원하고 예, 몸속이 독일함에 다의 예, 한기란 다 없어져서 용 좋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붓긴 거랑 다 나고 정말
1: 네.
0: 건신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1: 그렇지.
0: 예, 그래서 뒤도 좋아지고 기관지도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약 선생님이 이래 알선하는 약은 내 여러 가지 다 먹고 있는데 다의 한번 나오면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어디 아프면 거기에 대응해서 침 넣는 게 아니라 전신이 전신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1: 네.
0: 오는 침이라서 더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나는 예, 하나도 부작용도 없고 많이 경호법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빠르니 앞으로도 계속 건신고를 쓰고 풍습방과 혈배관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진하면서 박선생과 같이 항상 그저 머리를 뒤집자면서 좋은 양만 예, 알선하고 좋은 친구만 나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에 있잖아. 예, 혈지하고 그 다음에 혈통하고 다른 거 봐가지고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예, 가끔씩 좀 그러니까 환도 해보고 이러면 예, 검사하면 예, 그래도 이제 잘 내지 아이가고 그다음에는 어떤 때 정사돼서 게 약을 좀 끊으면 특히 혈지 같은 거니 또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 혈당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이 어떻게 됐어 이 감기 여름이고 걔가 면역력도 모자라지 감기고 감기 온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감기 오고 그렇게 감기 올 때면 또 이 예년에 또 이 발작해서 또 그래 하여튼 용 이렇게 애를 먹는다 만다 그게 이전에도 있잖아 이때 뭐 이때도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감기 오면 기침이 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그저 먹고 나면 그냥 또 얼마 아이들 또 감기 죽을 또 재발하고 그다음에 호두염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또 애 나오고 근데 이 죽은 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음 선생님 또 좀 뭐니까 선생님 또 혈액강도 같이 먹으면 또 효과 좋다 해서 같이 먹습니다. 걔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 갔으니 선생님들 이 약 때문에 선생님들 침도 맞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약 걔가 나의 예,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지금 있잖아요. 이 기침 아이하고 감기 아이 한지 오전에

0: 약 먹어서 고소없지만 얼마 애들서부터에 좋아진 게 있잖아요. 제가 이때 또 아니 어간에 항상 기다린다만 또 언제 또 감기 오겠는데 제가
1: 어머님은 뇌경색도 왔지 않습니까? 예.
0: 예예. 저 그다음에 혈증 이 약을 먹고 얼마
1: 관심병도 있고.
0: 오래, 예. 예 오랫동안 이렇게 약 먹고 나니까 예. 이 전문의가 혈증 검사를 우선 가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혈지도 좀 쌓이고 지금 혈당도 용 이렇게 좀을 가서 소리 잘
1: 듣고 당뇨도 해결됐죠.
0: 예예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니까 제가 좀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아픈데 없고 그다음 이래니까 예, 좀 사는 가고 그다음에는 이 감기도 아예 하고 그다음 기침 하여튼 이 여러 이 특히 후두염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단 말이다. 근데 이게 전문가 이번에 전제 무엇을 때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전문가 이 효과도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여기에 그 호흡기 계통 놓고 말한다 할 때는 홍삼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것이 폐가 허해가지고서 기관지 이런 천식이라면 있는 분들 자꾸 마른 기침이라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 황계, 부령, 질간척, 그 다음 천피, 반샤 이 다섯 가지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폐기를 도와주면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또 녹이 내보내고 숨이 차고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당뇨 방면에는 그 백출 구기자, 여전자 이것이 혈당을 직접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도수라면 달고 있는 분들하면 점차적으로 이도수 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0: 혹시 그래도 전문가 홍삼도 여러 가지 황제도 이런 약재도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 정도 좋지만 그다음에 또 면역력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렇게 매교 이러는 게 하여튼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이 효과를 보고 하니까 예.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만 그래서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거는 여전자 약재가 직접 양간 민무한 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간을 자양해주고 여전자하고 질허수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동맥경화 생긴 분들 그리고 하수어가 직접 심장의 공혈 부족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쌍선 천피 또 구기자 허소우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하게 되면 예, 혈지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예, 그래서 반샤가 또 결합하다니까나 반샤는 예, 우리 선농분 조직에서 뭐라는가 심류를 제대로 돌아가셔가지고 반샤가 주요한 작용입니다. 예, 평상시 우리 심류를 고르지 못하다 이런 분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심류라는 거는 심장이 한번 뛸 때면 대뇌까지 피를 공급해줍니다. 심류를 고르지 못하다 한다 할 때는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렇게 되면 곧설 때면 대뇌에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러면 뇌경색이란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주를 제대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반시아마이 좋다. 위궤양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또, 바이솔, 질간차원, 여선자, 반시아.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해서 위장도에 경련이 생긴 거 풀어준 데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간 경락을 열어준 작용. 엄청 좋죠. 당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변비를 해결해준다고, 소리. 예.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분들한테, 백출, 구기자, 여전자, 쌍선 들어갔습니다. 쌍선이가 성진, 우리 당뇨 환자들이 산쇼에 속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말라드는 이런 질병이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는 데는 쌍선이가 좋습니다. 환기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줍니다. 이 물이란 건 간 비장에 지수가 생겼거나 중거, 중초, 거기에 헝금어, 거기에 지수이라면 생겼거나 이럴 때 심장이 막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전신의 수중 붓기거나 예, 그리고 폐지수이 생겼거나 노지수이 생겼거나 제가 노지수이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 종양이라면 생겼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종양에다 대고 집중해야 합니다. 종양을 자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양가를 보내주는 무리가 뭔가 나쁜 무리입니다. 나쁜 무리라는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요.

0: 그래서 한수이랍니다. 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내 찬물이라는 거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영양가를 부단히 보충해 주죠. 이 물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내보내준 데는 우리 이 건신고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방. 간경화나 담낭결석이나 이걸 해결해주는 결석이라면 녹이 내보내는 이런 처방, 반샤세신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골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대로부터 취장탕이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이를 집던 거 집행이를 버린다. 이런 처방이죠. 그 다음에 정우탕. 정우탕은 리뇨한 작용이 있습니다. 폐 콤파치 처방이죠. 그 다음에 수우탕이란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해준 뒤 건신고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앞을 졸졸 흐르던 그 시냇물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그 시냇물 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며 함께 감상해볼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시집어서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형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처르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김병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더욱 빛나게 전했습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동년 시절을 그리며 다미안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 시절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그림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용흠야급위원회에서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토의 여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0: 다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서기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가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본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교육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야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격,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천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 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 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0: 일본 제국주의 발굽 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1: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 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 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 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 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로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 시장 모든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이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 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썩철썩 떡매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길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이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0: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 줄기와 입 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 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 우세 의탁해 기술 혁신, 고전 명방 활성화, 전 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약업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건강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공헌力量.
0: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

0: 권과 책임으로 임대 대표이자 민영 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고 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결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2: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이상한 풍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여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아홉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백의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우리 이번 활동은 어제는 끝났는데 지금 공당 측에서 지금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끝나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끝나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하면서 지금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분들은 우대 활동을 다 하는 이외에도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또 여름철 제품들을 면비로 가지려 하는 분들은 지금 다그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라게 되면 삼복철을 말합니다. 주요하기는. 그러니까 요 삼복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초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 그 삼복 기간에 지금 그 많이는 우리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침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락이라든가 기라든가 맥을 통하게 이런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에 많은 얻은 병, 좀 중한 병이라고 우리 자기절로 진단이 내리는 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 지금 한 봉지씩 하게 되는데 아침에 요 삼복지가만은 아침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좀 중했던 병, 잘 치료되지 않았던 병, 겨울에 와서 여름에 치료를 하라는 이런 병들이 빨리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아침에 삼복지가만은 우리 두 봉지씩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의학계 권위기구에서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높은 고온에서 또 우리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1,800 그리고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치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정말 예, 먹어보니까 세상에 동충하초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네,
2: 해발 4,500m 그런 고온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풀이니까 정말 병도 어쩌면 몇십 년 되고 오래된 병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1: 맞죠.
2: 그 약을 예. 예, 많이 더 먹어보고 이랬지만은 동충하초 같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인하고 그러놓고 엉렬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풀이 돼 그런지 정말 예, 저는 이렇게 어느 나도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때를 망가지고 주무서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고혈압에 고혈지 이 심장 저기 노공이 이 뼈에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0: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수다 못해서 이 동성아 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저는 이 음양소도 이렇게 아예 내가 우이는 덥고 아래는 차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도 다 아팠죠. 이 두께 이리 그런 방광이랑 너무 아파서 그냥 이렇게 소변에 피가 나가고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자지 못하고 꿈이 많고 이랬대는데 지금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예. 지금은 정말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아프지 않고 하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항상 그것도 맥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위에서 중년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짐으로 줄줄라고 잘 느끼지도 않고 이러고 밤잠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1: 맞습니다.
0: 지금 사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렇지요.
0: 정말 그렇게 아프고 맥이 없고 정신이 나고 그러던 게 아프지 않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밥을 잘 먹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번에 아파두고 그러다가 도로 다른 준비를 못해서 못 샀는데 이번에 또 활동이 또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저는 또 열려도 가서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원래 우리 활동이 끝나기로 되었는데 아직 공장 측에서 이야기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83-0666번에다 연결하고 가시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은 원약도 그 우리 활동을 다 하는 기초상에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더 주기 때문에 경제상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이 여름 계절을 보내는 이런 제품들도 면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동성화철 이전 한 두 달 썼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 처음에는 한 봉시즈 먹다가 한 열 이틀인가 먹다가 그다음 선생님께 물어보고 두 개씩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어째 그런가 하면 그냥 이바이 쓰겁지 그 다음에 혜택에 두고박 끌끄라고 되지 그래 두 개씩 먹었는데 부은 게 한 달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달 먹고서 또 후에 또 하나씩 또 먹었지 뭐.
1: 지금 우리 좀 중간병이 있는 분들이 좀 잘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나아졌는데 우리 여름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 치료라라는 이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복지간을 말한데 오늘은 초복에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요 삼복지간에는 그 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또 빨리 낫습니다.
3: 어제 듣고서리 오늘 아침부터 지금 두 개 쓸려서 나고 지금 먹었
1: 맞습니다.
3: 그래 내 그런 게 우리 집에서 지금 그래 알아서 그래.
1: 아 예.
3: 예, 그런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한가에는 이 코가 콧물이 세게 나와서 그러던 게, 이게 좀 괜찮고, 지금 또 입안에 수미가 정작 없이 나온다.
1: 아.
3: 그게 순데, 그저 막은 게 아니라 그은 게 나온다는 거.
1: 아. 그러니까 우리 콧물을 자꾸 내는 분들도 폐하고 관계 있습니다. 폐 공능 저하로 인해서 코에서 콧물이 자기질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공능이 이제 해결된다면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입안에 문제가 생긴 분들 만약 우리 비장이 약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혈안 계지 않습니까? 심장, 소화계통을 대표하게 되고 콩팥이 제일 두에는 콩팥인데 이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두 봉지 하십시오. 그 증상도 같이 나아집니다.
3: 그런 게 중요한 게 뭔가 뭐 요즘 하면 계속 숨이 짐작 없이 나옵니다.
1: 아
3: 춘대에 막은 게 아니라 걸게 나온다는
1: 숨이라는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그 숨이랑 많거나 이런 데에 그 숨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와서 심장이란 게 발작하게 됩니다. 많이는. 그래서 여름에 와서 심장을 보양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그냥 요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게 삼복지간에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두 봉지씩 꼭 하십시오. 그것도 같이 나아집니다.
3: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어제 두 구설이 두 개씩 지금 먹을 예산하고 지금
1: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순난 것 이렇게 했었지.
1: 이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또 너무 많아도 예, 심장 애기랑

0: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가 옵니다.
1: 어.
0: 예, 예. 땀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게, 예. 그러다가 이렇습니다. 예. 예.
1: 아, 몸이란 지금 후끈후끈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0: 아, 예, 예.
1: 예. 아, 그냥 이렇겠습니다.
0: 예, 이렇습니다.
1: 예, 그냥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죠.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나도 동충하처럼 먹는데,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주에 와서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처럼 먹으면, 야,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이 발가락이 저리고, 정전하고, 내 발톱이 다 시꺼멓게 죽었댔는데, 지금 제대로 제 색 다 띕니다.
0: 맞죠?
3: 1년 남아먹, 예. 예, 1년 남아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정신 안 나던 게, 지금 머리도 좀 낡아지는 감이 나고,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었댔는데,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잠이 오지 않아 자지 못해서 계속 수면제를 하나씩 먹고 잤댔는데 지금 수면제 안 먹어도 잘 잔다.
0: 맞죠.
3: 예. 위 소화되지 않아서 영 위가 아파서 그랬는데 위도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계속 소리 나지 내 여러 가지 그게 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할도 여전은 오라제 끝난다니까 내 지금 9각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공우대 활동 지금 얘기를 해두지 않습니까?
3: 예.
0: 그것도 그대로 드리고 또 동충하처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3: 예.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나도 당뇨가 좀 있으면서 그냥 혈통이 있어서 잘 안 되고 걸음 걸어도 막 헤맨 울어 걸음 가기도 하고 감각이 무디고 뭔가 뭐 바닥이 좀 막 이렇게 찡찡 전개 절연하면서 당기는 감이 또 나고 영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러다가 지금 너무 약 먹기는 많이 먹어도 어째 나때야 났을 것들 하면서 또 되돌아보면 찢어고 됐대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었는데 어쩐 진짜 막 선생님이 강의 막 이야기마다 얘기한 것이 딱 맞습니다. 벌써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일등품이 맞습니다. 일등 이야기 맞습니다. 반년 넘게 먹었는데 벌써 이 다리 강박이 돌아오고 저녁이면 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그냥 짜게 바람도 하나 났습니다. 이 바꾸라기, 뺏기 바꾸라기 깨니고 짜게 바람 부르면 어제 다 나아졌습니다.
0: 아, 예.
4: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또 머리도 휑하면서 앉아 때려나면 막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식은땀이 쫙 났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이 아래 다리 너무 차가워서 찬물에 부은 것처럼 이렇게 차가웠댔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예.
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더 좋은 거는 뭐 좋은가 뭐 머리 둥기 많이 무겁고 정신이 안 났대요. 하루 남이 정신이 살짝 실패했습니다. 근데 정신이 지 많이 나고 머리 많이 막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천식 있으면서 무슨 말은 기침 자수 캐캐거림 자꾸 났댔습니다. 간질간질거리면서 그래도 그것도 좋아지고 목난지 자주 나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맞지요.
4: 예, 그래 내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나 우리도 우리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 활동할 때서니까 같이 저렴했을 때 진짜 저렴했을 때다.
0: 맞지요. 예.
4: 예. 올해 두고 먹을 수 있지 정말 뭔가 믿음직한 이야기 맞을 때다. 정말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활동에도 참가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같이 쌀 때.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연결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저 삼복지간에 내가 예. 지금 어느 병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게 아직도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 아침에 두 봉지씩 하십시오.
4: 아, 예, 예.
0: 요 삼복지간만이 삼복지난 다음에 다시 한 봉지씩 해도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5: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숨이 많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도 허혈이 좀 많이 나고 피부도 마르고 특히 저는 이 심장하고 폐가 아예도 왔는데 더구나 그 폐를 수술하자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한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병원약이고 중문의약이고 많이 써준데 아이되니까 그 다음에 광고약도 쓰다 쓰면서 잘 아예 치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여러 번 많이 바꿔 썼습니다. 근데 결국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 어떤 약도 먹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충하초 강의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몇 년 되니까 지금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는 정말 내가 공부하다시피 4,500m 높이에서 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으로서 30대 효과를 보는 신기한 약물이고
0: 맞죠.
5: 그리고 내가 몇 해 동안 약을 많이 썼지만은 치료 못했는데 이 동충하초를 써가지고 이 치료된 거는 이 다른 약물에는 이 동충하초와 같은 이런 진짜 약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상에서 치료돼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이 동충하초는 소화제는 아니지만 정말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이 위장이 영 편한다. 그러니까 나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항상 가슴이 불편했는데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가 나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아이 보내고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나이도 많지 이번에 많이 약 써봤지만 치료도 못했지 하니까 이 독충하초는 요즘 내가 놀래 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하니까 계속 독충하초를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 쓰니까 나 이전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어느 약으로 치료되겠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 많이 썼는데 지금 한 가지를 쓰니까
0: 먹기도
5: 편하고 그 다음에 활동 때마다 싸니까 나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0: 그러십시오. 선택 잘했습니다. 예.
5: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6: 이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순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회 2달 먹었습니다. 혹시 먹는가 하면 이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 파도 심해서 그럴 때 먹어서 막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정신이 땡하고 소리 정신이 아닌 게 어찌지 못했었습니다. 머리 너무 아파서 그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해결돼가지고 용서 쓴다.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그래 혈압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먹던 게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용서 쓴다 효과. 저거 심장이 항상 안 좋아서 두근두근 하면서 숨이 찬 것 같고 그것도 핥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심장 때문에 영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자 먹었던 때는 혹시니 막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가슴 두드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6: 이 약이 용서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6: 예. 예, 그리고 이 4,500m 높이의 고산지구에서 자란 약이 돼 그러는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고 그리고 발효한 균균이 돼 그러는지 이 약을 먹은 게 소화가 용달됩니다.
0: 맞습니다.
6: 나는 유독성 위험이 만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눈치 끝에 딱 그도 맥히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변비까지 있고 이래서 고생해서 그래서 밥은 뭐 할 날이 무슨 얼마를 먹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하게 먹고서를 살았는데 이거 이거는

일곱 딸이 아들 딸 먹으니까잖아요. 그게 해결돼가지고 예, 아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잖아요. 결국 속이 예, 저기 빈비도 있어 그랬던 게 빈비도 해결돼가잖아. 속이 편안한 게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렇습니다.

0: 얘는 저기 효능이 있다가 있거든. 뭐 응기 소화가 확실히 잘 된다 빠져댕기래 그런지.
1: 그렇지요.
0: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이렇게 좋을 때 계속 먹겠는데 이제는 활동도 거의 끝이 난다는데 오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이 83의 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우리 두 번째 전화 오신 분한테 다 제 하나는 잘못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예. 그 땀이라는 게 심장액입니다. 그 우리 여름에 와서 땀이랑 많이 너무 많이 흘린다면 그 땀 많이 흘렸을 때 심장 비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바른 분은 심장도 치료해주게 되고 그분은 함께 춤이 아주 큰 춤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가래가 있거나 콧물이 나거나 또 우리 춤은 많다거나 이게 모두가 우리 그 폐하와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공능 자련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역시 우리 동청하초 바른 분에서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심장이 원인이든 또 혹은 폐의 원인이든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현균부는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현균부는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병 예,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병,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 중한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고생하신다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은 그 동충하초 발효균 한 봉지를 하던 걸 아침에 요 3봉지가 많은 두 봉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중하게 걸렸던 병, 이런 병들 빨리 나아지지 않았던 병, 겨울에 얻은 병들이 우리 요 3봉지간에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양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도 우리 그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에 우리 한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원칙을 칼날처럼 세워놓고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개발사에는 왜 더 열심히 살지 않냐고 충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알차게 쓰고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더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필에서는 주로 여백과 느림과 내려놓음을 얘기합니다. 부족하면 좀 어떠냐, 모자라면 좀 어떠냐, 인생은 작지만 큰 행복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하나에만 치우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날그날 나에게 맞게 균형을 맞춰주는 지혜가 어느새 생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이던대로부터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는 낮에 분산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30대에 들어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준비했습니다. 여자에게 30대에 들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무언가 이뤄놓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혼, 출산, 승진, 집, 이 시대가 30대 여자들한테 짊어지는 짐들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30대 여성 3명이 주인공입니다. 요리를 하며 카페에서 일하는 수, 회사의 영업실적과 유부남과의 사랑에 고통받는 마이, 치매가 있는 할머니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는 사와코의 고민과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30대면 당연히 갖춰야 할 것과 30대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의 시선을 그립니다. 30대에는 제법 돈을 모아야 하고 안정을 잡아야 한다는 시선,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선, 피부가 생기를 잃고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외모적인 지적도 견뎌야 합니다.

30대에 들어선 여성들에게 사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뭐든 이루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아직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나이인 30대. 계속해서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세 명의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30대의 애환을 그려냅니다. 뭔가를 갖췄다고 여기는 30대는 실상 여전히 회사에서 고개를 숙이며 돈을 벌고 연애도 변변치 못합니다. 마이는 영업실적을 위해 거래처의 트집에도 굽신거려야 하고 수는 짝사랑하는 상사와 잘 돼가는 듯하지만 알고 보니 상사는 동료 직원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와코도 동창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결혼을 위해서 임신 가능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힘든 사랑을 끝내고 수와 마이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되는 일 없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힘든 처지에 서로를 공감하며 위로하는 모습이 잔잔하게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세 사람은 결국 각자의 선택을 하는데요. 수는 점장으로 승진하고 사와코는 임신 확인서를 요구하는 남친을 차버리고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지냅니다. 유일하게 마이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잣대에 맞춰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지만 변화해가는 자신의 역할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영화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의 시선이 바라는 대로, 결혼에 묶이지 않는 나 자체로 사는 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선택이면 그걸로 좋겠죠. 이런 오은 것 하나 없고 오늘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30대에 대한 위로와 응원. 오늘의 추천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눈이 붓는 것은 물론이고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공기를 넣어놓은 것처럼 불편한 부종이 생긴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흔하게 일어나는 아침 붓기, 그렇다면 몸이 붓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부종이란 우리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손과 발 그리고 얼굴 등이 붓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혈관 속에 수분이 갑자기 빠져나와 세포에 고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몸이 붓는 이유는 혈액순환의 저하를 원인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체내 한 부위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에게 하반신 부종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다리 근력이 약한 사람은 하체가 붓기 더욱 쉽다고 합니다.

부종은 특히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겨울에는 낮에 비해 밤이 길기에 야식을 먹는 빈도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훨씬 많고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살이 쉽게 찌기도 합니다. 부종의 원인은 식습관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거나 잠들기 전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부종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네, 계속하여 부종의 원인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도 부종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트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수분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이 수분이 몸에 쌓이면 부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밥을 국에 말아먹는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을 흡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니 이런 습관은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의도적으로 간을 싱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종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 나트륨과 수분이 동시에 많이 함유된 국물 요리를 자제하고 평소보다 싱겁게 음식을 먹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종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붓기 감소에 좋은 음식으로는 호박, 구기자, 옥수수 수염차 등이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도록 앉아 있어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휴식을 할 때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두고 휴식하는 것이 붓기 제거에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게 되는 경우는 얼굴과 목, 어깨 등 부위를 압박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방해해 몸이 붓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기른다면 보다 가뿐한 얼굴과 목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점차 습관을 바꿔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생의 변화 단계에 들어선 30대 여성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몸에 부종이 생기는 원인과 예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충족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자주 붓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자기 개발서처럼 부지런히 노력하며 보람을 느끼는 하루여도 좋고 수필처럼 여유로우며 낭만적인 하루여도 좋습니다.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대현아,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황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차례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이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이는 적들의 한계 사이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이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이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이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황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그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리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은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하였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의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족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지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장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리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 드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역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노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어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들어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프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죠.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치늘게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주의 진흙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로 치밀어 동강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전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였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준이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운 거로군요?

0: 들었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 있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조니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른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손을 저었다. 자, 뛰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준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벽 그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1: 누구요?
0: 그러더니 절커덕절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포로 연장에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포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1: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어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0: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1: 벌써? 2, 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 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0: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1: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0: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포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라 보여주세요. 김우래가 길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1: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0: 우에서도 록록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1: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0: 그러자 대꾸하는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1: 저는 이탄 일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구양탄이라면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0: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1: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0: 포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1: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0: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우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흑투성이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오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잠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1: 제 얘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0: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리는 고생을 했다.

0: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1: 저기 공성물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0: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2: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상군인이, 어서 무기를 버려라.
0: 이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클려진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기무례는 나팔소 20~30명을 곧장 성로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면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기무례와 전사들이 경기관 총을 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기무례는 대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보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였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기무례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기무례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기무례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가 차 넘치네요. 네, 오늘은 우리 연면대학의 수락원 류원관 선생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고요. 네, 오늘 또 중요한 그
1: 맞다.
0: 시합이 있더라고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1: 들린다. 네.
0: 들리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거리가 네. 멀다 보니까
2: 아, 제가 어떨 땐 너무 약해 말할 때
0: 지금 안 들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아리랑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1: 좋아요.
0: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생 두 분이 그날 못 오실 때 우리가 3아리랑 가사말을 새롭게 각자 지은 걸로 했는데요. 만드신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또 얘기하셔도 돼요.
3: 10절은 10절
0: 갖고 오셨어요.
3: 10절 만들겠습니다.
0: 갖고 오셨으면 하죠 뭐.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3아리랑을 공고히 복습하고 나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이 어때요? 괜찮죠 이제는?
3: 네, 괜찮습니다.
0: 잘 모르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어떠세요?
3: 좋아요.
0: 괜찮습니까?
1: 네.
0: 대답이 왜 시원치 않으세요? 예, 네,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셔서 제가 지금 아유 이거 확실하게
2: 지금 어떤 문제인 것 같더래요.
0: 네? 뭐가 문제였어요?
2: 아이,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3아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보겠어요. 자, 1절부터 해볼까요?
1: 네.
0: 새로운 가사로도 역시 해보시고요. 1절 가사 먼저 가겠습니다. 가사말 있죠? 덩덩 따끈따끼 덩덩 따끈따.

0: 어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야 이게 지금 구설까지 갔나요?
1: 다 해봤어.
0: 네, 외우셨군요. 그 여기서 굳이 짚자면 좀 짚어갈게요.
2: 네.
0: 네, 여기서 우리가 아리랑을 랑랑을 잘 씹지 않으면 아리라 아리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리아 특히 아리아리아리랑 잉 부합 받침 마지막에 잉 마무리하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키가 좀 낮잖아요.
2: 네.
0: 예? 키 낮죠? 조금 높여도 되잖아요.
2: 크랩합시다. 예. 키를 얼른.
0: 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앙. 예, 잉 받침 중요하죠. 그다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2: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 잉 받침 잘하시고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천리나 언덕 올라갔다가 쳤다가 떡 그다음 뭐죠?
2: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아리아리아리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를 양념을 넣으시려면 아리아리아리랑 예 여기에다 쓰 여기 좀 후려치는 부분을 염이 줬죠.

0: 자, 그리고 우리 그 팥꽃물 갈게요. 팥꽃물 콩물이죠. 네. 콩물. 예. 팥꽃물 잡쌀떡 그 맛 좋구요. 요 올라가죠. 요 예. 그거 빨리 하면 요 요 아니고 요. 예. 그냥 요를 그냥 힘을 주세요. 그냥 우리가 힘을 빠지게 요 하면 그렇죠. 요 예. 요. 요. 예. 소리끼는 그냥 가는데 여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를 살랑하면은 이게 힘이 없어지면 요호호호 이렇게밖에 안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마 좋구요. 예, 이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아삭한 김치는 입맛 돋구네. 입맛 돋구네. 돋구네 해도 되고요. 입맛 돋구네. 네. 예. 예. 소리에도 우리가 그 소리할 때 힘을 빼면은 소리 힘이 없어지죠. 네. 그걸 소리 길이 나갈 때 이 소리 길을 딱 잡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흔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평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무조건 다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아니라 평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주는 찰랑 찰랑 찰랑 찰랑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절 보면은 장백산 폭포는 연변의 자랑 여기에도 랑 그다음 온 세상 번님네들 번님네들 번님 내 애들 찾아온다네. 온 세상 친구분 친구들이요 찾아오죠.
1: 번님들 한
0: 번. 번님 내들 여기 네 자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족. 예, 마지막 꼭 이 기억 받침 족. 억자로 끝납니다. 아니면 중국 조선조라고 들리거든요. 네. 중국 조선조. 그다음 얼씨구 민속문화 빛내어 가네. 빛내어 아 빛내어 가세. 빛내어 가세.
1: 조선조
2: 맞아 잘 썼다.
0: 네, 가사, 너무 가사 너무 얼마나 멋지게 썼다. 자 그다음
2: 고로고로 다 있다.
0: 네, 달콤한 막걸리에 아니면 막걸리 하나 더 해도 돼요.

0: 꽃 피워가요. 예, 피워가는 게 아니라 피워가요.
1: 피워가요.
0: 예,
2: 피워.
0: 예, 꽃 피워가요.
2: 피워.
0: 예. 꽃 피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사가 아홉 개죠, 사설이. 그러면 우리가 한 곡 패시 이렇게 돌면 되겠네요. 함께 부르고 나서. 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있습니까?
3: 자신감이 없습니다.
0: 오히려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4: 용 잘 부르던데.
0: 네, 예전보다 소리를.
2: 꼬물하게 부른다고 날 다 세놨으면 우한 목도리미라 어찌 잘하는지.
0: 그러니까.
3: 예. 선생님 네 잘 가르쳐 주시네.
2: 네. 네. 조금 노래 처음이고.
0: 그러니까. 아. 예, 근데 소리가 잘 들려요. 예. 여기서도
2: 목도름 잘.
0: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부르셔야죠.
3: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부르세요. 네. 자, 그럼 우리가 1절을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내려가실까요? 이어서 받으면서 주고받고.
2: 그래. 네. 받고 물부터 하나 두 전이요.
0: 정준님부터. 네.
2: 1절을 다 같이 하고. 예.
0: 1절부터 같이. 1절 같이 하고.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아리랑 이 부분을 키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시작.

0: 인당에
1: 높아요?
0: 이 높아 하기 바쁘.
1: 안 높아요? 그게 아니고
0: 바빠다.
1: 아 아리랑 아리랑 이 높아요?
0: 그만함
1: 아리 아리 근데 1절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가요. 아리

0: 뭐고요?
1: 아, 꿈물 찹쌀떡.
0: 아니, 한 분씩 하잖아요.
2: 위에서
0: 자. 어느 부분?
3: 저기 위에서부터.
0: 자.
2: 찹쌀부터 하셔 빨리. 오, 좀 중요하면.

잘하셨어요. 그 번갈아 가면서 지금 다 가사를 사설을 나눠서 부르셨는데요. 여기에서 발음에서 연변의 자랑, 연변이 아니고 연변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변의 자랑 온 세상 번님네들 번님네들 이렇게 그렇죠. 찾아온다네. 장단을 잘 타시네요. 장단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손 잡고 하나 되어 푸른 탑니다. 네, 장단을 그냥 타고 가세요.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장단을 또 확실하게 덩덩덩.

0: 잘하셨어요. 야, 이 그 지금 그 윤 학생은 정말로 방송 통해서 지금 앞 자리에 오셨지만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데 소리 내는 걸 못 봤거든요. 예. 오늘 많이 들었어요. 예.
1: 감사합니다.
0: 두 번 지금 반복해서 지금 불렀는데요. 아유, 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그냥 감히 부르지 못하셨네요.
2: 야. 예, 그리고 김계숙 학생하고 김명희 학생은 네. 배우지 않고 이렇게 막 따라합니다. 아이 배웠습니다, 이 두 동문이.
0: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발성이 많습니다, 이 동문이.
0: 아, 가사를 다 준비하셨는데 오늘 갖고 모셨대요.
2: 아이 배웠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청가를 맡으셨죠. 네. 아, 그래도 복습을 집에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선생님들 잘 배워줘서 그 기초가 있어요. 든든해요.
0: 그러니까요.
2: 예, 막 따라하죠. 네. 배우지 않고도.
0: 근데 우리 그 노래를 지금 하기 전에 벌써 이 장단이 흐르면 이 장단을 타는 벌써 몸이 지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몸이 알아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노래를 하실 때 벌써 노래를 하시기 전부터 지금 장단을 지금 이렇게 타시거든요. 예, 장단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저 김계숙 학생은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뭘 쫓고 계세요?
3: 먼저 가사가 없어가지고.
0: 아,
4: 이게 그거 없어요. 이게 여기 뭐 승감은 이게 악보 있잖아.
0: 네.
4: 이거 난 볼 수 있는데 가서 집에 가야금 쳐보자고.
0: 아.
4: 근데 여기 없어요.
0: 아, 가야금을. 예, 악보 줄일게요. 악보 줄게요. 아. 예. 아유, 또 가야금을 치시니까 네. 또 병창으로 네. 하시면 좋죠.
4: 자자자.
0: 네, 아유 다양 또 춤을 추신 분들 집에 가서 우리 반장님도 춤 네. 추시겠죠? 춤을
2: 그래요.
0: 혹시 또 예. 안무도 하시나요? 네, 다재다능 합니다.
4: 아들 노래 가서
0: 예 네.
4: 아동 가요 갔다고 노래 무난하잖아.
0: 아. 네,
4: 재밌고
0: 무난하니까 가사는 우리 가사는 우리 아리랑 민요교실 학생분들의 창작곡이에요. 가사는. 네, 가사 수집했거든요. 예. 아유, 정말로 너무 멋진 가사를 여러분 만드셨어요. 네. 여기서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부분일까요?
3: 아, 후렴한 다음에. 네. 인차 1절 들어갈 때에. 네. 항상 거기 조금 어떻다.
0: 아.
3: 예, 그렇지. 아.

호흡하시고요. 날 넘겨주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다 가거든요. 꽉 채워가시면 아 하리랑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할 사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하리랑 고개로 발 넘겨주소.

0: 호흡하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 우리가 장단이 첫 장단은 강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1: 세 박자 아닐까.
0: 그렇죠. 세, 지금 하덩덩따쿵따 여기는 하덩따쿵따 따덩덩따쿵따 이렇잖아요. 근데 다 호흡을 쭉 노래를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한 장단은 한덩덩따쿵따 덩따 호흡하시고 아리랑 가리 고개는 뭐죠? 천리나 언덕. 여기도 바로 쉬셔야 돼요.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네. 호흡하고 아리랑 가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아리. 바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아리아리아리랑 아리 아리랑 하면서 호흡을 푹 가세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아리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발 넘겨주소. 그리고 호흡하시고 밭동물 밥쌀떡 그맛 좋구요. 호흡하시고 바사카 바로바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0: 호흡하고, 에이, 바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여기 호흡 안 하면 굉장히 그 한 호흡이 긴 호흡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호흡하시고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연변의 자랑 도둑 호흡이라고 하죠. 바로 숨 쉬고 온 세상 이러면 온 세상 벚님 네들 여기에도 살짝 되면은 도둑 호흡 하세요. 도둑 호흡 찾아온다네 호흡하시고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호흡하시고 아리랑 고개로 달 넘겨주소 다 가지 마세요. 날로 세 개라면 두 개만 쉬시고 저 하고요. 하나는 쉬시란 말입니다. 하나 쉬줘야 다음에 충분하게 또 우리는 이거 들어가잖아요. 아유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빠르죠.
1: 네. 빨리.
2: 벌써 시간이 끝났습니까?
0: 네, 시간이 끝났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네. 3알이랑 오늘부로 끝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알이랑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삼아리랑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도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0: 게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러는데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다음에는 기본으로서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이 전성심환에 어느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예.
2: 예.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아, 반년 썼으면, 예. 한, 그, 한계료정 반을 썼네요. 예, 예. 예. 잘 썼습니다. 예.
2: 예. 그런 게 지금 내 심장을 해서 나도 많이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니기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도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이 동미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0: 아, 예.
2: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0: 예, 예. 예.
2: 그 다음에 조금 걸어다니기도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 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유연성서도 있지. 그 다음에, 예, 거의 같이 되기도 어떤데, 입에서 냄새가 시작이 나니까, 옆 사람들 그 싫어하죠.
0: 아,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 예.
2: 예, 그 냄새, 내자부도 아기는 게 다른 사람도 그 냄새.
0: 그렇죠.
2: 아기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 얼마나 난처한.
0: 그렇죠. 난처하죠. 예, 예.
2: 예.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지하가 그래서 자꾸 아니 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 거기에 문제가 아예
0: 시 예
2: 거기 아닌데 이렇게 후에 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 이게
0: 다
2: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돼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많은 게 증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들이 어떤 내 판역 구도 있을까나 예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식었고 저 입에서 예 저 인간이 된 뭐가 마르고 이런 정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되셨다 그렇죠. 그럼요.
2: 예, 예. 지금 나가 어디는 친구들과 예,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다시 이래도 지금 예, 내 몸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예.
2: 아 이제 반년 썼는데 이 약에서 효과가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은 내가 이 보니까 내 숨을 스스로 지금 전제 더 도와주는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2: 네, 그러니까 내 이 약은 아무도 굳이 오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저기 9개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저는 이 처음에는 중간기 걸려, 2층 걸려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심해서 예, 그랬는가, 목이랑 그렁그렁 하고 헐떡헐떡 하는 거 안에서 병원에 가서 예, 입이 내서 한 보름 입이 했다가 그래 나왔는데 또 구도래고 구도래고 하더란 말입니다. 어쩌니 이름 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이 되겠다. 아이 그때서 말해도 놀라지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계속 전화 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넣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머리가 항상 허리 터부네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겠고요. 그래서 누워 있던 차예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통 쌀까 한 통 더 줍디다.
0: 예.
3: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0: 벌써 예 이렇고. 그게 한 달 반 차고들인데 예. 예예
3: 예 목이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헐떡하는 게 이렇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밥 넣고 예 머리가 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됐고 밥 어딜 대라고 합니다. 내 정말 영약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몸이 불어나서 어떤 군도 한 대끔 불어나서
0: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3: 예, 그래 예, 활동 예.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 얻은 것 같더랍니다.
0: 예.
3: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바로 떨어지지도 않지요.
0: 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한 곳이 떠등다라 불편하게
3: 예,
0: 되고 이렇죠.
3: 등다라 예. 아파나고 이러든지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야구에 또

0: 아홉 개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을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19년도에 가서 심장에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19년도,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예.
3: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년이 이랬던데, 가서 와서는 맨날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돈 두지 않았으니까, 예. 아, 그런 것에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3: 조선산에 심장이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인데, 이 조선산에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게 쓰리된다니, 나 걸쳐서 하고 다 서너 메라 가는가, 그래도 숨이 차서.
1: 아, 그 정도면 심각합니다. 예, 예.
3: 예, 예. 이 무슨 바에 한, 바탕 내비기도 좀 힘들어 말입니다. 그전에.
1: 예, 예.
3: 그 지금부터 성남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해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아 그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어,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6가게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격이라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아홉 가게 세 가격은 12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흘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홉 가게 세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 기본 그 피겔로 놓고 말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각에 1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부채 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이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혀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주하게 심장열로는 혀끝이 재빨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펑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간다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자심방, 우심방, 심실도 자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간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잼바 산잼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사 후 열렸다 닫혔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사 후 열렸다.

0: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판막은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병원이라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 동맥을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서 아우 꼼짝 못하겠네. 몇 층은 얼마 되지 않은 2, 3층 오르는 것도 몇 번 쉬어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자기를 가다 놓는 이런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햇빛 조임도 하고 적당한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건데 숨이 찬 증상은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니까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1분에 40몇 차,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좋은 정치만이 나도 쓰고 서 이용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꽤 내 쓰고 심장병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이전에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보디만에 자기도 이 심장에 수태 많이 고사했다고 들이 쓰게 돼서 이전에 쓴 지 한 1년 그, 됩니다.
0: 예.
2: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 한다 되니까.
0: 아,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돈 붙인다.
0: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예.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조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항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계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평이란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허외완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그림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용흠야급위원회에서 존경된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소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사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를 여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6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 주제전을 선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 승리 90주년, 15 전망교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 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

0: 연산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회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교,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천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 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고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 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 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0: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 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 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 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 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로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0: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 시장 모든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솥에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이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길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지어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석철석 떡매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길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0: 황금줄기와 입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력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약재자원 우세의탁해 기술혁신, 고전명방 활성화, 전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 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야급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래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야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학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영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북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 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0: 한강종이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동안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한 가지 알려드립시다. 예, 오늘 그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방송되는 이 방송이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하지만은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의하시려는 이런 분들 내일 이 시간에 문의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수리가 다 되면은 이제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문은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있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위기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재워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또한 자기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죠. 예,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한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그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2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이거 두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추궁전을 했다거나 함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고려하신 다음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관상동맥경화의 그리고 이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 우리 약은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그리고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이런 치료약입니다. 예.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의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의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 예, 서상의사가 그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용형 협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밝혀놨습니다. 예. 예, 용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현운증이 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고 혀가 말라들면서 귀가 자르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동통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또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듭니다. 예. 예, 입안이 그저 바짝바짝 이렇게 말라드는 게 알기죠. 예. 그리고 현운증이 나고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비지땀을 흘리게 되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뿐만 아니라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할 때 보면은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관상동맥경화의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예. 그리고 관상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예,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경화 동맥에 죽상동맥경화성 병변이 발생하면서 혈관벽에 종 모양이 흐뜰흐뜰한 잡질들이 깔아앉으면서 플라크가 형성되고 플라크라는 게 이게 빵块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가지고 혈관 내강이 졸바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이런 질환이죠. 예. 관상동맥경화증은 혈혈성 심장질환이 주요 병리적 기초 이고 심근허혈이라든가 협심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걷거나 뛸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 부위

0: 왼쪽 앞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심지어는 소상관위를 일비에 물고 있어도 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통이 멎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요알링을 불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같은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과 같은 방지책에 대해서는 관상동맥경화증이 그 방지가 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경화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약과기 주치공론이 관상동맥경화가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좋은 성분이 이 소홍화에 그리고 이게 소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궁이라든가 황계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이런 게 성분이 좋은 성분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청궁 황계와 결합해가지고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사람과 혈관은 동수 수명입니다.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나이가 25세 이후에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노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아기 혈관 내벽은 아주 매끄럽고 깨끗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몸속의 혈액 중의 독소가 점점 많아지고 혈지하고 혈점도가 높아집니다. 빗속의 노폐물이 혈관 안에 가라앉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쫄바지고 피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오래 쌓이면 각종

종종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혈전을 녹여줘서 혈관을 소통시켜주고 혈액 공급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예, 주로 혈압, 혈지, 혈당, 尿酸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기능을 막 쳐줘가지고 스코를 해결해주면서 동맥경화가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심근경색을 치료해준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특점이라 할 때 혈관을 이완시켜줘서 혈관 안이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예, 막힘없이 그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오래 쓰면 결국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혈관은 출생한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예, 매일 10만 번 박동하면서 온몸이 피를 보내는데 1년간 보내는 혈액이량만 해도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이런 분량입니다. 예,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혈관 내병은 다 쓸고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지요. 예, 예, 마치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공장 대형 정비를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혈관에도 철저한 연간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수리를 해줘야 되고 보양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관이 잘 통하게 하고 그것도 혈관 안이 혈전이 예, 혈전하고 이게 그 플라크의 이 빵块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물로 변환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내보내주고 대소변과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내벽을 수복해주고 기혈 보충시켜줘야 되죠. 예. 예, 혈관을 대수리해주는데 예, 그 이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요즘 그 저희 중이내과 3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본인은 다발성 뇌경색이 왔는데 너무 어지럼증이 나고 그 또 다시 제품이 올 이럴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며 다리가 막 비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예, 그 세 곳부터 이게 시작해서 막 킹걸리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주요하게 이런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그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예, 예,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데 뇌경색 부위가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인지 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샹리. 이 띵샹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띵샹리라고 합니다. 예. 기억력하고 띵샹리,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기능, 예. 집행공능, 이거 말합니다. 예. 예,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이 해마체, 하이마방후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추노, 예, 이 추노는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입니다. 예, 대뇌 깊숙한 중앙에 위치한 회백질 덩어리이지요. 예, 이렇게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인 추노하고 기억력하고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부분하고 이게 띵샹리인데 그리고 언어 능력하고 집행 기능과 같은 인지 기능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구역에서 뇌경색이 발생한다 할 때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 다발성 뇌경색이라면 온 이런 분들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무슨 몇 년 전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왔지만은 지금 사지는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데 무슨 아무 일도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방심하면서 약을 안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씩 더 발작하고 세 번, 네 번 더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말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면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매를 치료 못합니다. 그래도 어째서 아,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귀에서 아,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다거나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거나 아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손도 떨고 아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렵다거나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또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아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나면서 강직이 오고 자주 넘어지거나 또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데 에,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다거나 또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에,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수선 먼저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을 꼭 써줘야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이 바로 아, 이런 뇌신경을 치료해주는 약인데 예, 그 예, 뇌신경계를 치료해주는 이 그런 데서는 제일 그 좋은 이런 약이죠. 예,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아, 미세혈증까지 녹여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줘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뇌혈관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예. 이런 치료를 하는 면에서 아,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치료 목표가 독특하기 때문에 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리고 혈액 속의 혈질을 낮춰줘서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뇌의 여러 곳이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아, 줄여줄 수 있죠. 예. 에,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야생약재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홍화를 서상에서는 연황금이라고도 하고 아, 그 약재들 가운데서 아, 이게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몇천 가지 약재 가운데서 예. 그런 약재입니다. 예. 4대 보물이. 이 약은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와입니다. 예. 그리고 소목하고 천궁, 황계하고 당귀, 홍경천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아주 잘 내려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줘서 혈관 안에 빵块, 예, 플라크가 탈락돼가지고 대뇌의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치료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성분이 천궁하고 황기, 소홍화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황기, 천궁과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 방찬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가지고 대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안에 저 중에서 나타나는 심방세동의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 되거나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을 아, 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심방세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예. 예, 이래서 우리 그 장약심리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방찬 타액의 그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서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그리고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혈압 혈당 때문에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예. 혈압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은 대뇌의 여러 부위가 막힙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0: 약심 내방에는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성분 황계가 들어갔는데 혈당 조절에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치료 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그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집니다. 예. 그리고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이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그러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결동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의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장약 심내방만한 이런 약도 없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내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내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내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학창시절부터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한 우리는요, 늘 맞는 답을 찾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지, 이 일을 시작하면 후회가 없을지, 그 길로 가는 게 최선인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모든 선택에는 정답이 있다기보다 내가

선택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려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오늘은 과일에 관한 재미나는 행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에서 제일 긴 과일 파티에 관한 기록입니다. 니카라과, 그러니까 한우말로는 니자라과에서 무려 길이가 503m에 달하는 세계 최장 과일 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네스는 과일 파이의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 등재를 확인했는데요. 종전 기록, 최고 기록은 미국의 한 베이커리가 세운 423m였고 니카라과가 기네스 기록을 세운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과일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는요, 5개 구역에 걸쳐 테이블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과일 파이의 재료로는 달걀 6만 개, 밀가루와 설탕 65자루, 그리고 설탕에 절인 과일 양동이 75개 분량, 그리고 딸기 100상자 등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과일 파이는 관람객들에게 1인분에 인민폐로 5원 정도 판매됐다고 하네요. 길이 500m짜리 과일 파이는 약 6만 명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니카라과의 한 베이커리가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목표는 5만 달러, 인민폐로는 약 31만 8천여 원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화상을 당한 어린아이와 암 환자 어린아이의 치료비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 안에 가장 많이 자른 수박 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기록 인증기관인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기네스 기록 최다 보유자 애슈리타 포머니 말레이시아의 한 리조트에서 친구가 들고 있는 수박을 칼로 빨리 자르는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애슈리타는 60초 동안 무려 50개의 수박을 자르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 다친 곳 없이 말입니다. 애슈리타의 기록을 세우느라 자른 수박은 버리지 않고 리조트에서 과일 샐러드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하네요. 한편 애슈리타는 뉴욕에서 건강식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9년 팔벌려뛰기 2만 7천여를 시작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도전해 기상천외한 기록들을 세워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1분간 팝콘 던져서 많이 받아먹기, 4근짜리 훌라후프 1분에 142회 돌리기, 직경 5m 훌라후프 돌리기, 길이 23m 20cm의 무게에 98.4톤의 세계 최대 연필 제작하기 등입니다. 정말 뭐 온갖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초대형 망고 빙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만들어진 이 초대형 망고 빙수의 무게는 무려 3,088근으로 세계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번 기록은 대남시에서 만든 것으로 3년 전에 대북시에서 만든 2,432근보다 무려 600여 근이나 더 많이 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새노란 망고 껍질을 까고 자르는데 농민 10명이, 빙수용 얼음을 가는데도 빙수 전문가 10명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이 망고 빙수에는 얼음 2,000근, 망고 800근, 아이스크림 240근, 설탕물 160근이 들어갔습니다. 초대형 망고 빙수 만들기는 빙수 기계 9대를 동시에 가동해서 1시간 만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 빙수를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남시 망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초대형 과일 샐러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이 캠퍼스에서 무려 13,600근이 넘는 초대형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은 연례적으로 음식 행사를 해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면 아주 인상 깊은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자, 우리 생활 습관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 상식들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이 겨우 지났는데도 지쳐서 집중력을 잃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주변 직장 동료나 가족 또는 친구들이 내게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만약 이 두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이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나 이 맛이 없었던 이 점심 식사를 탓하기 전에 내 아침 일상을 한번 살펴봐라고 합니다. 자, 그 리우는 아침 습관이 하루 컨디션을 좋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침마다 하는 것들 중 하루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고쳐야 할 나쁜 아침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람을 5분, 10분 간격으로 밀집형으로 설정하기입니다. 아침마다 5분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난다면 건강한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알람을 여러 번 끌수록 피로가 누적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자려고 눈을 감을 때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아데노신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를 졸린 상태로 유지해서 수면 관성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수면 관성이란 잠에서 깼지만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닌데 이러한 상태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보통 반시간 내 길게는 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때 알람을 끄고 선잠이 들면 수면 관성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잠은 크게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으로 구분되는데요. 1시간 반 정도를 주기로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꿈꾸는 단계를 차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 수면 주기가 일정해야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주기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맞춰놓은 모닝콜은 수면 시간이 충분했더라도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켜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면서도 바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가장 쉽게 거르는 식사입니다. 일단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이나 저녁 때 폭식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만을 유도하며 결정적으로 뇌에 가야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점심시간 이후 잠이 몰려오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기분이 드는 제1원인이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밤새 잠을 잘 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시간에 아주 작은 탈수 증상, 탈수증도 하루 종일 부분적인 분위기나 또 기분, 피로, 비정상적인 사고, 그리고 기억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햇빛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한겨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을 시작할 때는 눈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일단 아침에 받는 햇빛은 잠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역할은 물론 긍정적인 분위기와 기분,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막판에 여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근할 때 옷을, 입을 옷을 전날에 골라놓고 정심도 미리 싸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근할 때 또 좋겠고요. 그리고 또 챙겨갈 가방이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찍부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고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이 때문에 외국의 애플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좀 상상해보기도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아침부터 핸드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핸드폰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행동은 아침부터 불안감을 상쇄하고 하루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전자기기들과는 멀리 자리를 잡고 간단한 몸풀기나 명상 또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하루 업무 능력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칭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준비하고 집을 나간다면 밤새 내내 움츠렸던 근육과 관절을 풀지도 못한 채 그대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는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점심때가 되어서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온몸이 뻐근하면서 피로가 몰려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때문에 하루 종 가장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필요할 때가 바로 아침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5분이라도 단축시키고 간단한 몸풀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 들이시기 바랄게요. 하루를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상쾌하게 맑은 날씨가 오늘 하루를 신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 우리들은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이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

연골 모혈 괴사, 척추 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관절이 붓고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한어 말 그대로 그 직역한다면 류풍습 관절염을 가리킵니다. 관절염, 예, 맞습니다.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예,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와 달리 자가 면역성,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관절이만 병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기에도 그리고 갑작스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예, 이 병도 꽤 많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병이 그 후과는 그 변형이 되면서 관절이, 예, 잔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예, 손가락, 예, 또 손, 발, 손목, 발목, 무릎에 여러 관절이 아프고 붓는, 예,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근육이나 피부나 폐나 눈, 예, 여러 장기의 이상을 초래하는, 예, 그래서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명 중 한 2, 3명 정도. 근데 이 병은 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남성은 병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증상이 이제 작은 관절에 손가락이 제일 많이 91% 정도, 손목은 78%, 예, 순위로 쭉 본다면 어깨 관절, 발가락의 팔꿈치, 무릎, 예, 등 관절이가 늘 쑤시고 아프고 붓고

0: 열나고, 예, 양쪽 관절이 또 대칭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됐습니다.
2: 네, 저 풍을 다리를 못 쓴다만.
0: 중풍으로서.
2: 네.
0: 예. 어, 한쪽 다리를 바로 못 쓰겠죠. 예.
2: 예. 걷지 못함.
0: 아, 예, 중풍. 오른쪽을 바로 못 씁니까?
2: 왼쪽.
0: 왼쪽. 그러면 오른쪽 대뇌에 뭐 뇌경색, 뇌출혈입니까?
2: 뇌경색.
0: 뇌경색. 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 10년 넘습니다.
0: 아, 근데 전혀 진저이 없고 또 재발한 적은 없습니까?
2: 한번 재발했습니다.
0: 재발했죠, 예. 어, 그리고 몸에 뭐 고혈압, 당뇨, 뭐 거지혈증 이런.
2: 없습니다.
0: 예?
2: 없습니다.
0: 원래 고혈압도 없고.
2: 네.
0: 예, 고지혈도 없고, 당뇨도 없고, 예.
2: 네.
0: 어, 평소에 뭐 술, 담배 많이 합니까?
2: 술을 많이 합니다.
0: 아, 예.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발병의 하나의 인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주의해야 이게 재발 잘하는 게 특점입니다.
2: 네.
0: 예. 그, 이게 다 어려운 병인데, 어, 현대병원에 265-2120에, 예,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4시 전까지 전화하시면 직접 전화 받고, 4시 후에는 전화 받지 못합니다. 265. 적을만 합니까?
2: 예.
0: 265.
2: 예.
0: 2120.
2: 예.
0: 네, 적으셨죠. 예. 예,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나 지금 저 척추 협상 등을 해서 한 10년 지금 고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어, 뭐, 장수병원도 가봤던 뭐, 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신병원도 갔다 무슨 뭐, 다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서.
0: 어, 예.
3: 그래서 수술하라는 데 지금 나 수술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우리 친구가 한 번 뭐, 이전에 뭐, 수술한 게 무슨, 아이, 그게 후유증 와가지고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수술하지 말라고
0: 그러고. 예.
3: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을 들으니까 현대병원에서 무슨 부강주사요법이라든가 뭐
0: 예.
3: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지금 잠을 하는 길입니다.
0: 아, 아직 처음입니다. 예. 현대병원 예. 문이 처음인 것 같은데.
3: 예.
0: 말, 소문 그대로 맞습니다. 현대병원에서 그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게 이게 어디나 없는 예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병 치료하는 가운데 특히 이 척추 협착, 예, 무릎 관절염, 대퇴골 모혈괴사 이런 골관절병에 그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금 꽉 조여 있는 상태 좀 넓혀졌을 뿐이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나도 그렇게 뭐 썩 시원하게 해결되기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3: 아,
0: 예, 그래서 한번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 예, 근데 이거 수술하라 할 정도면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3: 아, 역시 심하다, 그래, 심하가지고.
0: 그렇죠, 예.
3: 밤에 자다가, 걸다가 또 무슨 말이, 다리가 저래가지고, 서로 뭐, 아프고, 저리고 이러니까, 앉았다 쉬었다가 하고.
0: 예.
3: 5층인데, 집에 올라오는 게 한 대여섯 번씩 쉬었다 올라오고 그랬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0: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 더 어렵지 않습니까?
3: 야, 나 올라갈 때 막, 그, 찡찡 들이나면서 그랬어. 내려갈 때 또 엄청 바쁜다.
0: 내려갈 때 사실 더 합니다. 예.
3: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 이거에, 그, 265-2120에 오늘은 지금 좀 늦었는데 매일 4시 전까지, 저녁에 4시 예. 전까지 전화하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받습니다.
3: 아.
0: 네, 예,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심한 것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0: 심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죠. 예.
3: 아, 치료될 수 있는.
0: 예,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혈

0: 증상이 아주 심한 이런 네. 환자들도 아, 예. 예, 현대병원의 부강 주사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심하면 그 치료 횟수가 좀 예, 더 많고 일반적으로 한 열흘이나 12날 간격으로 해서 3번의 일반 환자들은 3번 치료하면 다 낫습니다. 예, 좀 중하면 한 4번, 5번, 예. 근데 한 4번 치료해도 효과 없을 때에는 그 후에 5번째 치료부터는 돈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1: 아, 이거는 부작용을 한 게 없습니까?
0: 예, 부작용 없습니다. 예, 수술처럼 뭐 피를 흘리거나 마취하거나 무슨, 예,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예, 비용도 뭐 수술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드는 게고, 예, 치료 시간도 그저 한 달 좌우하면, 예, 다 낫습니다.
1: 예, 비용은 얼마? 한 번만 하는 건
0: 부강 주사 한 번에 이 모든 거 다 265-2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아,
0: 네, 전화번호 적으셨습니까?
1: 예, 265-2120.
0: 예, 맞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제 사촌이 현대병원에 가 치료한 게 좀 욕 많이 났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서 치료받았습니까?
3: 이 조림에서 아파서 이 걸른 단계 5m도 못 걷습니다. 이 다리를 막 타이면서
0: 5m 못 가면 그 좀 중합니다.
3: 막 이렇게 걸른 게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탑니다. 다리 서서 걸싸모. 막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런 또 이렇게 무슨더라.
0: 중풍 환자처럼 그렇습니까?
3: 예, 막 탈매설이 또 무슨 다리 떡이 타는 것은 그렇게 막 이래 탈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먹고 그냥 먹고래 여기서 치료하다 알겠어 장성병원까지 갔다 왔다 알겠는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세 번 치료한 게 이제 욕 많이 났습니다.
0: 어, 예.
3: 그래 욕 많이 났어서 그 아래층까지 어찌인데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랍니다. 이전에 매일.
0: 어, 예.
3: 이제 한번 치료하면 욕 났을 것 같더라 합니다 지금.
0: 세 번 치료했는데, 예.
3: 세 번 치료했는데,
0: 예.
3: 많이 팔았습니다. 이전에 또 중풍도 한번 얻어놓았습니다.
0: 아,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예. 문제, 예.
3: 그 중풍이 왔을 땐 또, 그리 이름습니다. 그랬던 게 또 그렇게 막 다리 허리 막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치료하면 이러고 내려가는 날까 예. 내리 열하게 됩니다. 가서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연락처는 알고 있죠, 예.
3: 예, 예. 그 전날에 알려줘서 갖다 만다는 거 전해했습니다, 지금.
0: 아, 예.
3: 예, 연락 예, 전하다. 내일 아침 몇 사람입니까?
0: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둘째 언니의 국민의 73세인데, 또 이겨서만 4번째가 5번째 나왔어요.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맞았습니다. 그게 오늘이 열 할 일 되는데 오늘 원래 가서 이제 또 선생님 와서 내일이가 됩니까?
0: 예, 뭐 딱 그 열 하루 열두 날 그 딱 금 끊는 건 아니고 예, 대개적으로 네. 열흘이나 열두 날 예, 간격으로 해서 두 번째 치료 받으면 됩니다.
4: 예, 그 전화를 치고 가야 되니까.
0: 예, 전화해야 예약이 됩니다.
4: 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전화번호 265-2120.
4: 265-2120. 예, 네,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0: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 이게 참 오염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 하면 일반 질환보다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원래 자신이 몸의 면역이가 자고적으로 작용해서 예, 예, 면역은 원래 자신이 몸을 지켜주는 방어의 힘입니다. 예, 세균도 바이러스나 진균, 기생충, 지어는 암까지 예, 자기 몸에 내 것이 아닌 무엇가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거꾸로 예, 내 몸의 조직을 나쁜 것이라고 인정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예,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관절염 중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 예, 전형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발병이 높고 그리고 또 잔피율이 높은 이런 병이기 때문에 특히 발병이가 좀 젊은 예, 30대, 50대 혹은 40대, 60대 예,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예, 혹시 나도 하는 생각으로 예, 예, 아까 얘기 드린 그 특징적인 증상 예, 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예, 관절이 뻣뻣한 시간이가 예, 특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시간이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예, 이것을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물론 예, 손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양쪽이 다 대칭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0: 네.
1: 한 예, 반 시간 이내에 예, 또 그 완화되는 예, 이런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또 피부에 관절에 덩어리 결절이 잘 나타납니다. 예, 이 결절은 크기가 각기 부동해서 콩알만큼으로부터 기사의 알만큼 예, 이런 결절이 잘 생깁니다. 예, 이것은 그저 관절 증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반드시 그 일반 림상 증상에다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특히 류풍습 인자의 피검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2: 저는 전수기자가에서 손을 자주 봅니다.
1: 네.
2: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주사요법을 치료받았는데 지금의 손을 자주 보지 않고 많이 소변 자세가 줄어들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이렇게 효과를 도우니까 내일 가서 한번 더 치료를 받다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이 류풍습인자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검사인데 이 류풍습인자 하나 가지고 류풍습이다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 있습니다. 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예, 부수성 함절도 있고 여쭈간 반대 하절도 있고 다 무릎 관절까지 야 너무 아파서 야 근심 것들 하다가 정말 이 방송 들어보가면 현대병원이 그 어디가 내 선생님 이렇게 이런 병이 예, 조사하고 찐댔어요.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여기 효과 좋았어.
0: 네.
2: 특히 무릎 관절 때문에 중간에 우리 집 3층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때를 딱딱 맞추면 그리고 얼얼 땡겨서 내려갈 때 말을 두 발을 못 와서 한 발짝 내려가는데
0: 맞습니다. 내려갈 때는 예 몸 예, 무릎의 힘이 좀 올라갈 때보다 더 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올라갈 때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형 바쁘게 되고 저는 그냥 몇 번씩 일어나서 좀 만지고 안마하고 무슨 약을 바르고 그래서 또 나이 낮은 게 있어서 선생님께서 한번 치료하는 일이 나서서 나는 예, 계속 몇 번가 더 치료하자 그런데 이 선생님 독선제법이 있구나. 이 여수관만 사출로 뜨고 나이 이 허리부터 다리 양딱 다리 무릎까지가 낙사가 땡기면 아픈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0: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 말한 게 한 네 번 더 와야 되는 요 엄중하다는구만.
0: 엄중한 환자 두 번 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선생님 어지만 아직까지 하여튼 한 번 가기 약간 이 무릎 등이 내려갈 때 별로 그렇게 아프는 게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약 허리 먹고 붙이고 무슨 별다 단약은 다 붙여도 해야 되는 게 요새 내 효과를 봤어. 선생님 이 감사한테 좀 있어. 또 며칠은 그런데 가다부터 예약해야 된가?
0: 예, 언제든지 예약은 해야 됩니다. 265-2120. 예, 265-2120.
2: 예, 예약하고 가야 되겠어요.
0: 예.
2: 많다고 먹었어요.
0: 예.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한 분인데 지금 정맥 꼭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치료를 한 뒤 다 말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0: 어디서 다리에
3: 예.
0: 구불구불한 뭐 핏줄이 서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0: 예. 정맥곡장 현대병원에서 치료 잘합니다.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예, 치료 받으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림상 증상만 가지고 그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꼭 비검사가 수혜됩니다. 예. 류풍습인자 이 하나만은 또 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항CCP 항체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거기에다 림상 증상 결합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대병원에 좀 잠을 하려고 그럽니다.
0: 네.
4: 선생님 지금에 이 전신 그대로서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4: 지금 현대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아, 어느 선생님 배우랍니다.
0: 전립선 비대에 소변 아마 자주 보는 증상이 심하겠죠. 예. 예. 현대병원에는 그 부강주사료법을 해서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 아주 좋습니다. 이제 금방도 앞에 분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 예약도 되고 또 직접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까지 류풍습 관절염 치료라는 것은 대증요법, 즉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소염제, 지통제

0: 혈지 혈압도 올리고 또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퇴골 무혈괴사 예. 그러니까 골절 위험도 더 높아지고 또 위궤염 위궤양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지금 병조를 놓고 말하면 관절 활막이 염증 상태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 증식되고 예, 또 이 우리 몸의 뼈를 공격해서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예, 예, 이래서 참 어려운데 사실 소염지통제도 위를 상하게 하고 격소제도 위나 간장 신장에 모두 이게 불량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아서 치료받은 분들이 적지 않는데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약이 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기나 또 말기 이런 환자분들도 역시 그 영길시 현대병원 찾아서 예, 사실 어디 가서나 치료 많이 받았는데 별 희망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예, 그 맞춤성 있게 자가면역 기초관리로부터 예, 신체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이게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예. 이러면 당연히 예, 그 뼈에 대한 예, 공격을 예, 멈추게 되고 예, 그리고 또는 관절의 변형을 더 늦추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지 움직임 예, 예, 기능이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회 문의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가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시에서 시찰할 때 발표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가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탄에 열렸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 이어서 시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소교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가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가자흐스탄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양국의 항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면서 거대한 협력 잠재력과 넓은 발전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분투 과정에서 끊임없이 휘황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진리 추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인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신, 역사적 사명 감당, 발전 흐름 순응, 과감히 분투하는 용기, 자체 능력 강화 중시 등 우수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0: 핵심 피분입니다. 습군평 주석은 카자흐스탄이 현재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미래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쌍방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긴밀히 주목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공동 발전을 돕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군평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포괄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와 봉사 무역과 같은 신업태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종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호연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직항 노선을 늘리며 국제도로 운송 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하고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조난 실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언론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대를 이어온 진선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기재 등 다자체제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혁신 활력으로 차넘치는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이 습근평 주석의 현명한 용도 아래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중국 관계를 카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리행할 것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기재, 아시아신뢰 구축회의 등 다자 플랫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접견 후 양국 원수는 경제, 무역, 교통, 재정, 언론 등 분야 여러 건의 협력 문서 서명과 발표를 접어왔습니다. 채기, 정설상, 왕이,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7월 15일 상해시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종합봉사소와 퇴직한 주민가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당원군중봉사소로 들어가 당원 간부, 대중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이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할 것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당 건설을 통해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며 민생을 한층 더 개선하고 보상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의 주민 신촌 주민구에서는 1950년대 지어진 네 채의 낡은 건물이 개조와 갱신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주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주왕은 도시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창조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한 이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0: 한편 도시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엄지헌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감명 깊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낡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통해 집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한 7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주민 주공리의 집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거주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녀가 퇴직 생활을 잘 배치하고 가정건설을 더 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공리는 집 입구에서 종석이를 마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석이는 저와 악수를 나눴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석이는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에 모두 정이 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가정 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석이가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국가에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역사회 종합봉사소에서 석금형 종석이는 세심한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편의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센터에서 종석이는 당 건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 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자 대표 회의, 부동산 봉사기업의 조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신촌 주민구 당총지석이 장물은 총석의 말을 듣고 큰 개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층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민신촌 개조 프로젝트 건설팀 당지부석이 양희림은 개조 프로젝트 건설자로서 우리는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민도시 리념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좋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안, 청소, 녹지 보호, 유지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요해하고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지를 건설하는 대로의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품질의 도시 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민중들에게 대책을 물으며 민중들에게 효율을 물으면서 도시 갱신의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심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절한 당부는 계속 고품질의 도시 경신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당위원회석이 서혜련은 다음 단계는 총석의 이번 시찰과 조사연구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적권을 지속적으로 수립 실천하면서 민생의 작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노후 주민구 개조를 더욱 잘 추진할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 수리 및 일괄 개소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환경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옥경은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올바른 지적권을 확립하며 주민들이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주택 개소를 가속화하고 도심촌 개소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우며 다층적인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완비화하고 당 건설을 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를 이끌고 세밀한 갱신과 장기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타나에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전면적이면서도 개통적으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0: 리해하고 당대 중국을 리해하는데 권위적인 독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현대화 길의 동행자입니다. 양국이 습권평 주석의 중요한 조작을 둘러싸고 국정운영 경험과 교류를 깊이 전개하는 것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 대회 참석차 오모차로 중국을 방문한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캄보지아가 공동 발전에 좋은 동반자로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수상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지아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의 굳건한 상호 지원과 긴밀한 단결 협력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이 캄보지아와 함께 다이아몬드 육각 협력과 공업 발전 회랑, 어미 회랑 건설 등을 심화하고 기반 시설, 무역, 신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실력 있는 중국 기업들이 캄보지아에 투자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쌍방은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인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사회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손잡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의 온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이민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입장 조류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하며 다자 간 무역 체제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훈만의 수상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전통적인 우정은 깊다면서 중국은 캄보지아가 가장 신뢰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역, 투자, 기반시설 건설, 신에너지, 상호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를 타격하는 안전지법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간 협력을 심함으로써 양국의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오성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0: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공주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용이 16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5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조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정협 주석은 65년 전 중조 로시대 지도자들이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에 서명하여 양국 인민의 전투적 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양측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상호 지원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나란히 분담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교류 협력이 시대에 발맞춰 발전했으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이행하고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함께 성대 기념하는 기회를 계기로 우선 전통을 고행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할 것입니다.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시대의 책임을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조중 5호 협력 호조 조약은 체결된 후 65년 동안 조중 관계와 양국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조약의 중대한 전략적 의미와 조중 친선의 강력한 생명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도달한

0: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약 정신을 계속 고행하며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중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조선 측은 중조 친선을 노래하는 명곡들을 공연했습니다. 왕동봉이 행사에 참석했고 중조 량츠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치석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장자치구 낙취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는 방문 조사, 조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 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로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하여서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000여 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 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5일 개장 시 상승폭이 7%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시 정지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36차례 일시 거래 정지 조치를 시작했고 코스피 폭락으로 인해 7차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한때 기술적 약세 장에 진입했고 14일 전 거래일 스킵 브레이크 이후 심도 외의 반전 매수세가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흐름 뒤에는 감정적 투자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를 훨씬 초과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미래 한국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기업 투자, 자본시장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신흥기술산업의 발전 경로를 전국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총 투자에 13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물리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총 약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은 빠르게 자본시장의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부의 배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의 증권사, 오피스빌딩,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를 개설했습니까? 라는 말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새로운 인사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코스피 동향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

감독원등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한국의 연금 저축 보험 해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고 펀드 환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1% 급증했습니다. 원래 연금과 장기 투자에 사용되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 연간 가계대출의 85%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중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였습니다. 13일 증권사들이 내놓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락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패닉 매도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시가 루려 없는 공황, 투기, 도박시장으로 전락했다. 리버리즈 상품이 변동을 너무 키웠다.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무너졌다 등 댓글로 빠르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인 여름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모든 저축을 투자했지만 최근 연속 폭락 후 이미 매도가 완료되어 다음 주 집시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투사됩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8.96% 떨어진 6,806.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했으나 이후 정부의 시장 구제 기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0.73% 상승 마감하며 깊은 V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짧은 두 거래일 만에 공황 매도에서 빠른 반등으로 시장 심리가 거의 완전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심리가 될 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감정 기대, 레버리지 자금의 공동 추진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은 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 축제가 투자를 지지 않는 생존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극심한 변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규제 당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회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및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 당국이 증거금 요구사항을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미치는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 효과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 해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이제 규제당국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단일 주식 거래형이나 개방형 지수 펀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휴중한 후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정부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에 매우 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 산업 자본 및 주민 재산 배분이 동시에 단일 분야에 집중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확대되어 극단적인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어떤

0: 국회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아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하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유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적봉시 옥류득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직업교육의 실기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왕의 법날 통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2019년 9월 27일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민족단결 진보 표창대회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로 한소 왕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합은 천지와 사방을 의미합니다.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천하의 풍속과 교화가 같고 정경이 일관되게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래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모두가 여러 민족이 함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민족의 융합은 시종 큰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족 융합에 큰 공헌을 한 동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30여 년 동안 소역을 지키며 활동한 반초입니다. 반초는 붓을 던지고 정군하여 도고를 따라 북흉로를 충격했으며 후에 소역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한장제가 즉위한 후 반초가 소역에서 고립될까 걱정되어 그를 소환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 반초의 일행이 우전국이라는 왕국을 지날 때 왕후 이하 모두가 목놓아 울며 반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신을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사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잡고 놓지 않았기에 반초가 탄 말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종의 큰 감동을 받은 반초는 우전국 국민들이 자신을 만류하려는 간절함을 보면서 또 장건처럼 소역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신의 큰 뜻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소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초는 30여 년 동안 소역에서 활동하며 흉노의 오른팔을 자른다는 한 왕조의 정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반초는 다수 세력을 적극 포섭하여 흉노 세력을 분열 와해시킴으로써 소역 여러 민족의 중원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민족 단결 정신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방금 양무 교수님의 해석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만 대단결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의 향배와 역량 대비는 당과 인민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법보이고 대통일전선 업무 구도를 완비화하고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통일전선의 본질적인 요구는 바로 대단결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은 통일전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애를 뚫고 해외에서 귀국한 후 조국에 헌신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담배 종이에 쓰여진 구원 요청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종이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 전학삼입니다. 전학삼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서 세종국 창건 이후 결연히 귀국하다가 미국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연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5년을 지냈습니다. 1955년 6월

0: 6월에 전학사문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담배 종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부인 장영이 왼손으로 어린이 필체를 흉내내 편지 봉투에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억류된 지 이미 5년입니다. 단 하루도, 한 시도, 한 순간도 귀국하여 위대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주울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주총리의 조를 끝에 전학삼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학삼, 등가선, 주광아, 활화경을 비롯해 잇따라 귀국한 과학자, 학자, 류학생은 2,5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인 통일전선 사업과 량호한 통일전선 정책으로 동지를 틀어 봉황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왕의 법날 동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유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족봉시 옥류득이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북공정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48년 동안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건설자들이 끊임없이 분투하여 황막이 녹지로 황원이 삼림으로 변하는 생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수행하라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삼북정신을 계승하고 발량하며 산, 물, 숲, 호수, 풀, 모래의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3대 상징적 전역에서 2억무 이상의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푸른 숲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되면서 조국 북부 변강의 만리 녹색 장벽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족봉시 옥류득이에서는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기복을 이루며 갈래갈래 뻗어있습니다. 아시안 수무 울란아우두 가차는 호르친 사막 서쪽 끝자락에 자리합니다. 48세의 목민 문승은 자기 집 마당에 서서 먼 곳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주변이 온통 모래 언덕이어서 봄철에 거센 바람이 불면 하늘이 온통 누렇게 물들고 모래가 입과 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묘목을 심어 겨우 싹을 틔우면 곧바로 바람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축민들은 할 수 없이 성긴 차원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축은 갈수록 야위고 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족봉시에서 사막화 면적이 가장 크고 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옥류득이 관할구역 내에 667만 모의 모래땅으로 하여 14만 명의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은 한때 모래바람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승은 우리도 모래

0: 아내와 싸워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땅을 파고 보드를 꽂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마주하여 여러 세대를 거친 사막화 관리 종사자들은 끝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막을 다스리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여 사막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파편화된 난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95년 현지에서는 첫 번째 사막 관통도로인 우금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하는 모래가 도로를 덮치지 못하도록 문승은 동료들과 함께 삽을 메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도랑을 파고 풀을 깔았으며 메터 단위로 조격대를 만들어 유동하는 모래를 단단히 고착시켰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고 밤에는 흩날리는 모래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문승과 동료들은 길이 뚫리면 다음 세대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997년 우금선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막 관통도로는 하나둘씩 더 늘었습니다. 그때의 젊은이는 이제 기술에 능한 로련한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불도저와 식목기계가 우르르 사막으로 진입하면서 예전엔 수십 명이 한 달 걸려야 할 작업을 지금은 기계로 열흘 남짓하면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류득이 림서국 온도소 부국장은 도로가 닿는 곳이면 모두 불으름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사막 관통도로는 단순한 교통통로가 아니라 유동하는 모래를 가두는 생태 장벽이기도 합니다. 현재 옥류득이는 사막 관통도로 18개 로선이 완공되고 총 길이가 531km에 달해 7행 11종 사막관리 도로망을 형성함으로써 365만 5천무의 사막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식생 피복률이 5% 미만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온도소 부국장은 올해 사막관통도로 2개 로선을 신설하여 6만 부의 사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호르친 사막 선멸전이 옥류득이에서 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속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은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 직업 교육의 실기 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훌레타 공과대학의 실험실에서 중국 교원 마옥첩이 왼손에 치아 핀셋을 들고 오른손에 바늘 집게를 들고 피부 모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동물 외과 수술 봉합 기법을 집중적으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둘러서서 선생님의 손동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봉합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시연을 본 후 학생들은 서둘러 모델에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습 수업은 이 학교가 리론 설명에서 실천 기술 훈련으로 전환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교원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22세의 레미 아벨라는 이번 수업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이런 훈련이 새롭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리론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생님이 직접 조작을 지도해 주셔서 추상적인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0: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농업직업교육제 3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한 축소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직업교육교원을 파견하여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인원을 양성하고 적합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펜데구는 우리는 채소, 원예 축산, 다금류 수의사, 농기계 등 15개 전공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원들은 홀레타 공과대학을 포함한 현지 6개 직업학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교육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옥첩은 호남생물 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이 수의교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는 에티오피아 홀레타 공과대학에 부임하여 주로 교육과 실습시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옥첩은 학생들은 모형에서 연습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면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험실에 남아 계속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전에 인조 피부 모형이 없어서 학생들은 스펀지에서 봉함, 매듭 짓기 등 기술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류라에 호남 생물 전기기계 직업기술학원은 홀레타 공과대학의 외과 봉합 연습 피부 모델을 기증했습니다. 이런 실용성이 강한 교구는 현지 교원과 학생들에게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에티오피아 농업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아벨라와 그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천 활동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핵심 수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홀레타 공과대학 물루가타 아벨라 교장은 이런 기술은 학생들의 직업 경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최신 실용 기술을 제공하고 현대 기술과 공예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교원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 생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옥첩은 호남성 익양직업기술학원의 곽결평 교원과 함께 혁신 연구팀을 구성하여 설비 조정, 종란 구매, 현장 소독으로부터 부하 매개 변수의 조절, 발육과 관측,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돕기까지 병아리의 전 과정 부하 기술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홀레타 공과대학 부하 기지에서 병아리 부하률이 82%에 도달하여 학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지원 교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마옥첩과 곽결평은 홀레타공과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사육과 수조 부화 기술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하고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지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가지는데 중요한 서장의 장애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 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덕길 장약방에서 판매하는 이런 장약은 다른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각종 만성병하고 인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점이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립니다. 예, 때문에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고 약품을 쓰는 과정에서도 예,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수시로 상담받으면서 약을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약의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는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 치료는 예, 현대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뇨 곤란이라든가 요실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중년 여성들 중에서 100분의 40%가 요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일단 예, 엄중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은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저희 저기
0: 여보세요.
2: 예, 전 잠을 들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예.
2: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눈물도 좀 나고 자서
1: 예.
2: 그리고 백내장도 좀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 뭐 비문증이라는가?
1: 예.
2: 예, 눈앞에 그저 벌레 같은 게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선생님 방송 들으려니 뭐 장약에 관한 이 증상에 관한 약이 뭐 효과 잘 본다고 합니다.
1: 예.
2: 예, 어떤 약들인지 이 맞는 약이 있겠죠?
1: 예, 지금 이 환자분이 예. 증상에는 우리 장약에서 눈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디믹무완도 있고 믹무스리워완도 있고 예. 근데 예. 지금 환자분이 증상에는 치수의 예. 전주완하고 로디믹무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믹무스리워완은 눈이 침침하거나 혹은 눈이 이 피가 지거나 예, 네. 그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쓰시면은 우리 덕길 장약방에 네. 직접 찾아가셔서 정황을 자세히 얘기하고 약을 배합하면 좋습니다.
2: 아, 예, 예.
1: 홍화 침강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 지금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또 예, 활동도 예. 또 있습니다.
2: 아, 예.
1: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지금 이 민모스리워이와는 한 개 료증이 석 달인데 3개월분 사시면은 한 달분 더 드리고 또 홍화 침강화로 열과고 또 면비로 드립니다.
2: 아, 예.
1: 예, 그래 직접 찾아가십시오.
2: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니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가도 입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저 이 공간에는 간수치도 좀 높고
1: 네.
3: 그리고 예, 담당벽이 좀 두텁고
1: 네.
3: 이러면서 아, 아유, 어쨌든요, 소화 잘, 아유.

0: 가해되고 겐남 달걀이라는 건 예. 지진 건 더 못 먹고 삶, 이 삶은 것도 예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이래서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런 게 예, 건강이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예. 전신방제하고 숭숭아는
1: 숭숭아는
0: 우선 예, 예. 네. 두 달 거의 먹었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깨우에 밥맛이 좀 옵니다.
1: 네.
0: 예, 깨우 이렇게 저 다가도 이제 삶은 거 못 먹던 게 점심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던 바에 계속 더 먹자 그랬다.
1: 예. 이 숭수완은 네. 우리 감로 장약에서 간염하고 단남염 치료에서는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간염 병독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처럼 간의 수치 조암매가 높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예, 좀 선명하게 봅니다. 그래 망제가 같이 결합해서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 약방에 네.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0: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머리 양 역할에 이 편두통이 그래서 좀 장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 아프니까 또 이 복근이나 혈압도 이 안정이 안 되고, 예. 그래, 혈압이 안정이 또 안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혈압약도 계속 복용해도 그것도 나쁘단데 계속 하겠는가.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소장약이 그렇게 좋단데는 그냥 소장약 한번 써볼까 이래서 그 장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정황 다 말하니까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예. 지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후에 요거 두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40일 먹었습니다. 40일 먹은 게 벌써 아이 머리 아픈 게 이 양 역할이 이 편도파에 그렇게 심하던 게 그게 머리 아예 아픈다. 네. 네. 그리고 그 머리 아예 아프니까 잠이 또 잘 오고 네. 그리고 혈압도 이래 보문이 예전에 혈압 파동이 용 심하던데 많이 온정됐습니다.
1: 네.
3: 또 하나 있고 그 하신 거부에는 그 거부에 대해 그런지 흡수가 잘 되고 먹기 간편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다.
1: 네.
3: 용 좋습니다. 그래서 요 좋을 때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예, 화신 거부에는 요 미세순환 작은 혈관 순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돼야 하면 됩니다.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이 모세혈관 각종 혈관 질환하고 이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새로운 이런 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이제처럼 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계속 소리 나거나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이 수면 장애가 있거나 예, 그리고 사지가 좀 차갖고 좀 이 어둠든 경련까지 일어나죠.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배합해 쓰기 때문에 효과도 좋습니다.
3: 아, 예. 그러길래 몸도 영 가볍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 삼고증이가로 인 분들이 다 큰 문제죠.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3: 아.
1: 예. 그러면서 이제처럼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예. 이런 증상을 이렇게 개선합니다. 예.
3: 요정으로 먹어야 된다.
1: 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개 요정입니다. 60날이.
3: 아, 60날.
1: 예. 그리고 60날 후에는 또 장대표 찾아가시오.
3: 아, 그래라.
1: 예, 예.
3: 아.
1: 예. 그렇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1: 네.
4: 나도 감라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만성일병이 되나가지고, 속이 더부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르고 하면서, 배가 쫙 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네.
4: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위 쓰리고, 수지 삼에서 얼굴을 자꾸 올라와서 어디 가서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0: 놀다해도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꼴꼴이 올라오니까 용종상한 게.
1: 예.
0: 그리고 이 혓바닥이 대대하게 철게 앉고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속이고도 고뚜 간기고도 배에 더불어 간기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이 두수 다시 하고 이런 증망제를 이거는 두 달 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용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0: 소화가 아이비고 위 아픈 미술이 이래도 증상도 해결되고 속이 더불어 가고 미술이 미술이 밥 먹으면 배가 짱아 미술이 그러던 것도 나사지고 우선 먼저 꼴꼴이 자꾸만 올라와서 용민만스럽던 게 그게 완전히 이제는 꼴꼴이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혓바닥이 세태한 것도 이제는 이 차가 잘 될까 그러니지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가더나 이 밥맛이 돌아오면서 밥을 잘 먹으니까더나 이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변비가 해결되니까더나 이 배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몸이 영 가벼운 게 영 좋지 않습니까?
1: 예.
0: 야, 막 이렇게 위 아파서 미네 먹지 못하고 이러던 게 잘 먹고 이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사는 멋이 있는 것 같아. 결국 식은땀이 자꾸만 나던 게 식은땀도 아이 나고 이렇습니다.
1: 예.
0: 예, 이렇게 위장도 이렇게 좋으니까 요즘 활동도 있고 하다니까 계속 뭐 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다 낫을 때까지.
1: 예, 이 조주 다시는 이 오래된 위병 치료하고 소화도 교양을 치료하는 국가 기술 특허가 있는 약품입니다. 예.
0: 그러길래 용이할 것도 됩니까?
1: 그리고 망자가 같이 결합해서 이기 때문에 위장도에 그 오랫동안 남아있던 독소까지 다 제거해주면서 이 그 국부적인 부위에 좀 내막이 손상받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다 같이 치료합니다. 예.
0: 아, 그러길래 나는 이전 오라위비 돼가지고 용 고상했는데 많이 나서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예, 오라위병님은 이 조주 다시 하고 망주가 맞습니다. 예, 쓰시면서 예, 수시로 어떻길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내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하나 더 문의하겠죠.
1: 네.
3: 나는 당뇨병 환자인데.
1: 네.
3: 이게 종합지 아마 말 그런지 발바닥이가 그런 것도 뭐지 싹 발바닥이 터지는 것 같이 아프진
1: 네.
3: 않은데 터지는 것 같은 게 막 이상한 것 같나
1: 부디 사고 그렇죠
3: 예, 이게 대개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1: 예.
3: 아이고는 또 앉아서 발바닥이 까마치 같은 게 까마치 같은 게 단단하고 고부라들 같은 그렇습니다
1: 예.
3: 제가 어떻게 어쩌는지 내가 궁금해 물어보고
1: 서변이 이렇습니까?
3: 예?
1: 소변은 이롭습니까?
3: 소변은 좀 머리 검토라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다.
1: 아니, 소변 보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예. 지금 환자분이 발바닥이 증상은 이 말초신경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당뇨병성 말초신경 합병증이고, 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 선싱 합병증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꼭 통쾌하게 아예 나가면서 이 순환이 안 됩니다. 지금이 혈액 속에 당독이 많으면서 이 말초까지 혈액이 갔다가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 못하면서 그 아래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장약에서 그런 이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 콩팥이 기능도 높여주면서 신경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3: 어떤 약이 있습니까?
1: 지금 당뇨병이라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병정도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네. 단순히 딱 그 발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예.
1: 예, 이 당뇨병 합병증이란 건 간단하게 한 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3: 예.
1: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3: 예.
1: 그러기
3: 예.
1: 때문에 당뇨 있으면은 또 혈압 파동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지금.

0: 유산소만 높은 게 아니라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예, 점일도 지단백도 높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량을 씁니다. 예. 관절이 심하고 연습한 탈수 있어서 걸기 바빴습니다.
0: 네. 예.
3: 친구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네. 예.
3: 해도 낫지 않고 거리를 펴기 힘들었는데 지승의 전주화를 하고 울창화를 50일 썼는데 거리 많이 펴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
3: 그래 이 약의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0: 네. 예.
3: 이야기 너무 효과 좋아서 나을 때 몇 달 더 쓰겠습니다.
0: 예, 얼차완은 전문적으로 이 풍습골병을 치료하는 설상고원의 밀방방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절 질병이 있으면요 관절 막아서 아프게 아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 관절 질환이 있을 때는 몸의 한기를 먼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증이 멎습니다. 이래 통증이 멎으면은 인대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얼차완이 이런 작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 류쉐완이 또 우대활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이 12통이 1,400원인데 지금 활동이 580원에 드립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했으면 또 좋습니다.
3: 예, 약 효과 좋아서 내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면은 이 요실금이란 방광염이란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날씨 더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2: 그렇죠. 겨울에만 예. 생기는 게 아니고
0: 예, 네. 겨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습하면은 이 요실금하고 방광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장약으로 지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 네.
0: 예, 허즐리뇨완하고는 침망제를 쓰시면서 또 환자분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한 가지 약을 또 배합한다 할 때에는 효과를 아주 빠르게도 보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요실금이라 할 때에는 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아 나는 이렇게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 바라지 않는데 이 소변이 새 나와서 소옷을 적시는 이런 배뇨 이상을 말합니다.
2: 네.
0: 예,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100분의 40%가 이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혹은 위생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가 바로 요실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제 요실금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학회의 정리에 따른다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0: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 불수의 유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하고 역시 요실금과 많이 비교는 되는데 과민성 방광 증상에는 절박뇨하고 빈뇨, 야간뇨 예, 이 증상이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절박뇨하고 요실금이가 포함되는 것이가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역시 요실금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1: 네.
0: 예, 우리 절박뇨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내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빈뇨는 70대 이상에서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는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야간요.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정황 잘 얘기하고 약을 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예, 리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실금이는 종양이라든가 기타 질환처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실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짜증도 많아지고 또 이 우울증이라든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회 활동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때 치료를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요실금이 종류에서 보면은 예, 스트레스 요실금도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혼합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예, 바로 기침이라든가 좀 크게 웃거나 운동하거나 등 이렇게 되면은 이 복합이가 상승하면서 또 요실금이가 또 소변이 새어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여성 요실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약 100분의 80 내지 90%까지 차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라 할 때에는 예, 이제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방광 근육이 수축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러 가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많이 봤죠. 예, 그리고 방광이 이런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1: 네.
0: 예, 특히 절박성 요실금이는 과민성 방광염이 증상이고 소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첨약을 한 많이 썼는데 아이들 때 하던 분들은 예, 덕길 장약방 찾아오셔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원인은 여전히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우리 인체 질병이 생기면은 인체라 할 때는 상호 영향 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 하면은 좋은 이런 치료 효과로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신하고 출산, 예, 지금 폐경이라든가 모두 요실금이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누구나 이거 피면하기 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예, 좀, 대외다, 알리기 쓰레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때 치료 아예 하면은 만성으로 됩니다.
1: 네.
0: 예, 그러기 때문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흡연, 예,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도, 예, 요실금이 원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비만이 가중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골반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요실금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하고 급성이 결합이 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요실금이 중이학적 원인은 또 신허증으로 봅니다. 신허하고 허하니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콩팥이가 허하기도 하고 콩팥이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기가 많다.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1: 네.
0: 예, 이 원인은 비녀 생식이 기통이가 좀 랭하거나 허하다는 이런 뜻이고 약화된 이 비뇨기 생식계통이 주변의 근육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에서는 허슬리뇨 완화하고 런칭 망쥐 그 다음에 엄중한 분들은 창쥐까지 같이 결합해 쓰거나 스류르르와는 같이 쓰거나 이러면 효과가 빨리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최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 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편지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령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달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구댕이들이 울퉁불퉁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구댕이를 달 구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운석이 부딪혀서 형성됐고 가끔은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랭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

8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권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교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지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지리체계와 지리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 운행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 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긴급 구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 당위, 주 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기밀이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위와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 정돈과 공공위생 방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 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일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유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두,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길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 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경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0: 북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되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 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소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룡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채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릉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0: 축구연맹전체 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 그리고 건강과 역사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작은 위로와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동행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가 좋은 보약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약도 안 먹고 돈도 안 드는데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비법이 있다면은 그건 분명 웃음일 겁니다. 네, 함께 그 비밀을 나눠보시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아이들 좀비를 서두르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요. 네, 하지만은 내일부터는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크게 웃어보는 겁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아요.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이 말은요, 심리학자들이 자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들은 웃음이 우리를 가혹하고 냉정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단단한 갑옷과 같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아이 교육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고민 등등. 네, 그럴 때마다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럴 때 한번 아무 일 없다는 뜻이 웃어보세요. 그 웃음 하나가 절망스러운 감정을 멀리 보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답니다. 네, 생각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웃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요, 하나같이 건강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생각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건강한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네,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고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웃음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끔히 쫓아내줍니다. 웃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은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거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웃는 사람이에요. 일라 휠러 윌콕스의 이 말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여러분, 이 가혹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쉽게 잡아먹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끔찍한 상황이 닥쳐도 그 앞에서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고 맞서면은 그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뜻이 당당히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들기는 매 한 가지라면은 그냥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웃으면 또 다른 웃음을 낳죠. 처음에는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진짜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웃음이라는 값비싼 부약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요,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몸에도 관심이 가게 마련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 놀라운 효능이 가득한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추운 여름날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오이에 숨겨진 건강 비밀과 역사 그리고 미용 효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갔다가 땀을 흠뻑 흘리고 목이 타들어갈 때요, 아삭아삭한 오이 한 조각 생각나지 않나요? 더운 날 미역에 오이를 썰어놓은 냉채국을 먹게 되면요, 가슴이 확 시원해지고 기운이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 덕분이랍니다. 종이학에서는 오이가 가슴에 쌓인 열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위 먹었을 때도 효과적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신장염 부종에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해독작용과 피를 맑게 하는 효능도 있어서 피로회복과 고혈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열로 인한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이의 한자 이름은 황과예요. 네, 성숙한 오이는 선명한 노란색을 띠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밭에서 오이를 수확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요, 노랗게 변해버리곤 하죠. 결국 우리가 먹는 초록색 오이는요, 덜 자란 상태였던 겁니다. 원래는 성숙한 노란 오이를 먹었었는데요. 덜 자란 오이를 먹다 보니까 의외로 싱싱하고 맛이 좋아서 계속 그렇게 먹게 됐다고 하네요. 네, 또 오이를 호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원산지인 인도 북서부에서 한나라 때 장건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지게 됐고 로마 시대부터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쓴 박물지에도 오이즙이 여성의 생리를 촉진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겨진 채소였습니다. 여러분, 소주에 오이를 썰어넣어 마시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이는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리뇨 작용이 있고 차가운 성질이 소주의 열 기운을 내려주기 때문에 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아스코르빈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분해를 돕고 분해된 알코올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을 때 오이를 갈아서 생즙으로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맥주처럼 찬 성질의 술을 마신 뒤에는요, 오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이고 칼로리가 거의 없는 알칼리성 식품인지라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칼슘, 비타민 B, C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오이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오이 끝부분에 많이 있어서 잘라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꼭지 부분에는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는데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쓴맛이 나더라도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오이는 찬 성질이 강해서 평소에 뱃속이 차갑거나 설사를 잘하는 분들은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요, 한기와 열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학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위를 많이 타거나 저혈압인 분, 비위장이 냉한 체질에도 맞지 않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이의 미용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붙이면은 피부 미용에 정말 좋습니다. 오이의 찬 성질이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요. 엽록소와 비타민C가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보습과 미백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뾰루지 예방에도 좋고요.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이는 먹는 것만으로도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 좋아서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 수분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정복자들의 힘의 비밀에는 항상 특별한 식량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역사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입니다. 바로 13세기 칭기스칸의 몽골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든 비밀병기 육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육포가 어떻게 세계사를 바꿨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3세기 몽골군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들은 신출귀몰한 기동력의 달인이었습니다. 몽골 기병 한 명이 하루에 무려 200km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모두 합치는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몽골군이 차지했다는 사실 놀랍지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규모 부대가 움직이려면요, 보통 식량을 실어 나르는 보급 부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급 부대는 병사보다 많을 때도 있어서 전투 부대의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게는 그런 보급 부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안장 밑에 깔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 안장 밑에 숨겨진 음식 바로 육포였습니다. 몽골군은요, 겨울에 소를 잡아 살코기만 2, 3cm 두께로 길게 찢은 뒤 줄에 매달아 바싹 말렸습니다. 건조한 기후 덕분에 수분이 완전히 빠지면은요, 무게와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말린 고기를 절구에 갈거나 돌로 두들겨 가루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르츠라고 불렀는데요. 몽골군은 이 보르츠를 깨끗이 씻은 소의 위나 배설물보에 넣어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안장 밑에 깔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물에 불려 먹었다고 합니다. 이 육포가루만 물에 타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말린 가루가 뱃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올라 공복을 채워주니까요. 게다가 불을 피울 필요가 없어서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았고 한 봉지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년 동안 변질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죠. 소고기뿐만 아니라 양고기, 말고기, 심지어 물고기로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몽골군과 함께 육포는요, 유라시아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사망을 하면서 몽골군이 급히 퇴각하게 되고 육포 역시 그 이상 서쪽으로 전파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서양에서는 생선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른 형태의 가공육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 패티도 몽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몽골인들은요, 양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썰어 안장 밑에 놓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말이 뛸 때마다 그 충격으로 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말의 체온으로 자연 숙성까지 됐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요, 망아지 한 마리 살코기로 100명의 전사가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실용적인 식사 방법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웃음, 오이, 육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본질을, 오이는 몸의 본질을, 육포는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보러 가셔서 1 플러스 1 행사나 50% 할인 문구를 보고 무심코 물건을 집어넣은 적 없으신가요? 그러네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사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표면에 속는 순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원숭이를 무척 좋아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집에서 원숭이들을 기르면서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원숭이들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고 원숭이들도 노인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답니다. 노인은 정말 원숭이들을 아끼는데요. 자기 집안 식구들은요, 굶길지언정 원숭이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집안에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은 고민에 빠졌지요. 원숭이들의 밥을 줄이자니 그들이 싫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은 지혜를 짜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노인이 원숭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 먹는 양을 줄여야겠구나. 오늘부터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괜찮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노인은 당황해서 얼른 말을 고쳤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지. 이제 됐어? 그러자 원숭이들은 신난다는 듯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는 것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는 것. 하루에 주는 총량은 똑같이 7개인데 원숭이들은 아침에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선택이었죠. 네, 이 이야기는 본래 남을 속이는 교묘한 수법을 비유하는 이야기였지만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잡다단하고 반복 무상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 원숭이들처럼 표면적인 현상에만 미혹되어 본질을 놓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장바구니에 담은 할인 상품, 가계부 속 작은 지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때때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 효력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물의 겉모습이나 순서에 효력되지 말고 본질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원숭이들은 저녁에 적게 주고 아침에 많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하루 총량은 같았죠.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눈앞에 이익에만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정작 중요한 전체의 균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전부인지, 아니면 원숭이처럼 표면에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어떠세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웃음의 힘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 오이의 놀라운 효능, 육포가 바꾼 세계사, 그리고 표면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지혜까지. 각각은 서로 다른 주체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모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오이는 우리의 몸을, 육포는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를 선물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지혜가 모여 현명한 결정을 만들고 현명한 결정이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표면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면서 먼저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책은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네, 이 책 벌써 제목만 들어도 뭔가 해볼만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새해가 되면 또 월 초면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이번 달은 운동 꼭 가자. 올해는 이번 달은 책 꼭 읽자. 올해는 내일부터 일찍 자자. 이런 다짐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원래 인간은 나약해서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은 영하 4도입니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영하 3도, 영하 2도, 영하 1도. 이때까지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직선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노력의 결과는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자는 이 구간을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포기하느냐 버티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짚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자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꺼냅니다. 바로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죠.

우리는 대부분 목표에 집착합니다. 살을 빼겠다는 목표, 책을 쓰겠다는 목표. 그런데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 우리는 종종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목표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죠. 반면 시스템은 다릅니다. 목표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시스템은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을 움직이는 숨은 엔진 같은 거죠. 우리는 보통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체중계의 숫자, 연봉, 성적. 하지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금연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첫 번째 사람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지금 담배 끊는 중이라서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뭔가 다르게 들리죠?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끊는 중일 뿐이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행동 변화의 세 단계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결과도 과정도 아닌 정체성이다. 진짜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저자는 습관의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위챗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누가 보낸 거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죠? 이게 열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어둡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고 궁금증이 해소되죠. 이게 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은 이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네 단계에 대응하는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분명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습관을 만들 때 너무 모호하게 시작합니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는 식인데요. 올해는 책을 많이 읽자가 아니라 나는 매일 밤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한 페이지 읽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이행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이미 있는 습관 후에 새로운 습관을 얻는 습관 쌓기 전략도 효과적인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1분간 명상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마음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은 즐거울 때보다 즐거울 것이라고 예상될 때 더 많이 분비되는데요. 좋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과 묶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페달을 밟을 때만 드라마가 나오게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 묶기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는 조언도 이 법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죠.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니 환경을 쉽게 설계하라는 것인데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운동 가방을 현관에 준비해 넣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과 나 사이의 마찰을 줄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면 리모컨 배터리를 빼서

다른 방에 두라는 거죠. 저자는 특히 2분 규칙을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습관은 처음에 2분 이하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민감한데요. 그런데 좋은 습관들은 보통 보상이 먼 미래에 있습니다. 운동하면 몇 달 후에 살이 빠지고 몸이 튼튼해지죠? 하지만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각적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바로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요. 그래서 좋은 습관에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주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건 계좌에 해변 도시 여행 자금이라고 적어두고 커피 한 잔을 건너들 때마다 그 돈을 그 계좌에 넣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동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은 그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끊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보이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30년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사와 계약한 원고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옷을 조스에게 주면서 큰 옷장 안에 잠가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큰 숄 하나뿐이었어요. 밖에 나갈 옷이 없어진 그는 집에 틀어박혀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고요. 결국 파리의 노트르담을 마감보다 2주일이나 일찍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행장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나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습관 계약입니다. 자신이 특정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를 정하고 지켜봐줄 파트너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안 하면 아내에게 100원을 지불하겠다. 이와 같은 거죠.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금전적 손해라는 이 즉각적인 고통은 나쁜 습관을 끊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라고요. 처음에 새로 시작한 습관은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전문가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하는 사람인데요. 동기가 없을 때도 일정을 따라하는 사람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꿈꾸다가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은 말합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화 끝만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내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습관 하나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삶이 멈춰선 듯이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시기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이겨내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뛰어넘을 힘을 발견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때면 그것이 가져다줄 힘과 용기를 그려보며 묵묵히 버텨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글과 함께 마음의 응원을 전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의 글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돌격 앞으로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힘을 주고 더 밀어붙이고 더 잘하려 했었다. 그게 맞는 삶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여유는 멀어졌다. 항상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리고 있으니 쉴 틈이 없었고 나는 그걸 아직 부족해서라고 해석했다.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잘하면 그때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비교는 멈추지 않았고 부족함도 끝이 없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까? 그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힘을 빼면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도 아주 잠깐이라도 나만의 여유를 벌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생각, 꼭 지켜야 하는 규율이 아니라 내가 편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허락, 화를 내는 나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도 괜찮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하니 일을 할 때도 바로 밀어붙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피곤한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안함이 생겼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여유는 무언가를 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었다. 나는 더 힘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힘을 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있던 여유는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여유에 관한 감수를 담은 글 한 편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어떤 상태인가요? 꽉 쥔 주먹인가요? 아니면 양손을 쫙 펴서 끌어안으려는 자세인가요? 여유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보다 힘을 빼고 하나씩 놓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김영희의 그 시절 우리 집 냉장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마당 우란, 땅 위에도 땅 속에도 커다란 천연 냉장고를 여러 대나 둔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다. 토피 냉장고. 집벽에 붙여진 헛간이 봄 가을에 많이 쓰는 토피 냉장고다. 황토에 볏짚을 골고루 섞어 물로 개어 벽돌 모양을 낸 나무털에 다져 넣어 벽돌처럼 굳힌 재질을 토피라 부른다. 토피를 만드는 날은 집집마다 애들을 데리고 진흙을 밟고 다지는데 아이들은 일손을 돕는다기보다 진흙투성이가 돼 엄마의 뒤치닥거리를 늘려줄 뿐이었다. 그래도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을 입으로는 소리 지르며 뭐라 하면서도 얼굴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아빠와 같이 온종일 진흙놀이에 지친 아이들은 도랑물에 진흙탭이 몸을 대충 씻은 채 저전의 단잠에 골아떨어지곤 했다. 마당에 늘어놓은 토피가 바싹 마르면 온 집 식구가 힘을 합쳐 헛간을 짓는다.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낑낑대며 토피를 한 장씩 날라오고 아빠는 엄마가 퍼주는 황토 점착제로 착착 벽을 쌓아 올린다. 집을 한 채 지어 재산을 누린 셈이었다. 뒷마당에 닭 10마리 정도 길렀던 우리 집은 닭장과 헛간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닭들이 헛간에 놓은 바구니에 알을 낳게 했다. 매일 금방 난 따끈따끈한 달걀을 한두 개씩 거두어 올 때의 그 설렘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다.

설 음식 전용 냉장고.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한 달 내내 설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몇 시간씩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르신이 계시는 큰 집에 모여 설을 쉬는 풍습 때문에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다. 방앗간에서 쌀을 빻 가래떡 스무 탈의 이성 만들고 시루떡을 한 솥씩 지며 오일장에서 돼지별과 피를 받아와 순대를 한 달씩 한다. 물만두는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솜에 걷어붙이고 천 개 이상 빚는다. 반죽을 눌러 일정한 크기로 납작하게 만드는 일을 분배받은 나는 거의 끝날 무렵이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엉덩이가 베기고 쬐꼬만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다음번에 끼워주지 않을까봐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다. 그런 음식은 만드는 그날 한 끼 배불리 먹고 몽땅 얼려서 두피 냉장고에 넣어 얼려두고 명절 전날부터 먹기에 아이들은 항상 설날이 오기를 손까봐 기다리곤 했다. 친척들이 돌아가면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은 거들내고 친척들이 메고 온 음식들로 그 자리가 채워진다. 엄마는 가끔 나더러 순잣집에 음식을 한 사발씩 들려보내곤 했고 순잔에도 꽁꽁은 꽁리나 참새를 들려보내오기도 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왁자 직걸 함께 만들고 비좁은 밥상에 비비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더 깊어지는 맛, 풍족했던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었다. 엄동설에는 집마당을 둘러싼 나무 바자가 말짱 로천 냉장고로 변한다. 꽁꽁 얼린 시라기, 옥수수가 바자에 주렁주렁 걸리고 명절 때면 집 쪽을 향한 바자굽에 돌멩이처럼 땡땡은 감, 사과배가 한자리 차지한다. 바자 사이에 끼우 올린 집에서 어른들과 같이 만든 옛가락, 당후루, 물에 사탕가루와 식초를 타서 올린 자작 아이스크림, 사탕가루 물에 소다를 넣고 수없이 저어 만든 달고나는 이 냉장고에서 제일 인기는 아이들 간식거리였다. 문득 바자 사이에 숨겨놓았던 옛가락을 찾지 못해 눈물을 뚝뚝 떨구던 동네집 남자애가 생각난다. 마트급 냉장고, 여름철 쉽게 상하는 음식, 겨울철 생으로 먹을 음식이나 남새, 과일은 모두 땅속 냉장고로 직행한다. 마당에 성인의 키 두 배 깊이로 땅굴을 파고 돌로 내면을 쌓은 김치움은 용량이 엄청 크고 사시장철 쓸 수 있는 마트급 냉장고다. 초겨울 골목길에 산더미처럼 무져놓은 배추, 무가 진풍경을 이룬다. 당시 겨울에 먹을 유일한 채소였기에 집집마다 충분한 양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햇볕에 늘어놓은 배추가 시들시들 건기가 들면 김장 만들기 잔치가 시작된다. 별 양념 없이 소박하고 깔끔하게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채지, 영채김치, 마늘 찌는 크고 작은 김치독에 담겨 이 냉장고에 모셔진다. 그때 김장이 약간 짠 고니는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엄마들의 지혜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만들어 이 냉장고로 모시는 날이면 이웃집에서까지 일손을 도우며 야단법석을 떤다. 가을이면 생신한 배추, 무, 감자, 고구마도 벽면에 빼곡히 자리를 틀고 앉는다. 엄마의 자존심, 김치움의 모양, 우만의 크기, 장독 개수, 남세량이 그 집에 불을 보여주는 척도였던 까닭에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 웃문의 양철을 씌워 다른 집보다 문이 더 멋있고 튼튼하게 보이게 했다. 짐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는 추운 날씨, 김치우매가 먹을 걸 꺼내오는 일은 지옥같은 일이었으나 우매에서 사과배 한두 개, 새콤달콤한 동치미를 꺼내오는 재미에 나는 가끔 울며 겨자 먹기로 옴심부름을 하곤 했다. 천연 이어컨. 삼북도위에는 우미 천연 에어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짐을 크는 더위에 대문이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우물로 직행했다. 한참 동안 시원한 땅속 기운을 받고 땀을 들인 후 새콤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후루룩 마시고 나오기도 한다. 완벽한 냉방 역할을 하는 이 천연 에어컨 덕에 에어컨의 애자도 모르던 시절 우린 이 자연 냉방 시스템으로 여름을 시원히 보낼 수 있었다. 따뜻한 냉장고, 온갖 양념을 다 넣고 만든 요즘의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배추

김치가 몇 가지 양념 없이도 소박한 손맛 덕에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쨍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명품 음식. 옴김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은 김치의 신비한 발효, 신선도 보장 기능, 거기에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 집 한 면을 꽉 차지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냉장고를 볼 때마다 전기도 안 쓰고 습도, 온도 조절도 필요 없고 용량 제한도 없는, 거기에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가 눈앞에 떠오르고 그 시절의 애틋한 가족의 형제와 훈훈하게 오고 가는 이웃 간의 정, 추억이 그대로 담겨져 있던 그 천연 냉장고에 더 정감이 가면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져 온다. 삼복 더위가 한창인 요즘 마음에 와닿는 글 한편으로 지난간 시절에 따뜻하고 훈훈했던 풍경을 그려보게 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움의 공간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과의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의 얘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 되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걸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길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혀를 감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고

0: 싶기도 하고 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그 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며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가에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뜰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뇌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최기명 주임 선생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대퇴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되게 아픕니다. 지금 다 얼리 자꾸 뻣줄 뻣지 않고 그러다. 근데 혈압이 또 약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또 막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확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됐대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예.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손끝하고 야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에는 또 다리가 자꾸 뒤에 올라옵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좀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체로 먹고 보다더니 많이 낫습니다. 혈압도 혈압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치료 받으러 가려고 좀 여행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0: 리맹규 선생 중리학원을 졸업하고 장춘 중리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되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예.
2: 이 첨약 먹을 확실히 났습니다. 그 어지럼증이 났었고 나 땐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는 땐지 막 조금 났었대.
0: 그렇죠.
2: 이번에 첨약 먹고 많이 났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 예. 중리는 단순한 한계과실을 엄격하게 예.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갈 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 밑에 불어나서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이 하면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래.
0: 찾으세요. 예. 그러면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길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과. 치과에 예, 네. 예, 두 분의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2: 네,
0: 다시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잘 치료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우리도 예, 우리 옆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을 못 듣잖아요.
2: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내 방송은 나는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2: 예.
1: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신장 때문에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고생한 지.
2: 예.
1: 예, 그래가지고 뭐 맨날 볼까나 두무두무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2: 어, 그래요. 예예.
1: 불시에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금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2: 예.
1: 그리고 또 병이든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신장 예. 이게 뭐냐 이게 변태나 이렇다가는 불시에 이게 발전하십니다.
2: 예.
1: 예, 그래서 내 말했습니다. 소개돼서 저기 뭐니까 동암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좀 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쨈께 이분께서는 뭐 경험도 많고 우리 전임 기림형에서도 알아두세요.
2: 아, 그럼요. 예,
1: 예 전임 의사라고 이래서니 다른데 가서 말 거기 한번 봐라고 쨈께.
2: 예.
1: 그래서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보름 됩니다. 더 보름, 그래, 적감약에 이분날, 야근날 됐습니다. 야근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분 좋아가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고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더라.
2: 예.
1: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 영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괜찮고, 그래서, 첫감지하는 기구서를 이렇게 효과 잘 못 간다.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보건데 완전히 좋단다, 지금.
2: 예.
1: 예,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랬더다. 그래서, 야, 이 사람 그래도 요번에 좋은 인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심장병에서 여러 곳에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봤을 때다.
2: 예.
1: 예, 그닥치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해야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조일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효과 먹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효과만 지금 좀 바짝 치료하겠다.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고.
2: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지금 도강증원의 조일만 선생님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2: 예.
3: 이 기도를 받으면서 원래 내경 세기서라고 예,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입국을 했어도 예, 언어 장애에 있어서 예,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떨 땐 잘 안 되고
2: 그렇지 종합으로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두 번까지 내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도습니다. 이런 증상이가. 예.
2: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3: 예, 내절로도 알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2: 그렇죠.
3: 이렇게, 예, 어떠든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이런 거뿐한 감도 있고.
2: 마음의 숫자가 예. 확실하게 머리, 생기죠. 예.
3: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예.
3: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예,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걸 향합니다.
2: 예.
3: 그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도와졌습니다.
2: 예.
3: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2: 예.
3: 붙인 것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알린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다 말입니다.
2: 그러면.
3: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마에 좋아졌습니다.
2: 예.
3: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 지금 더 하자고 소리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2: 전화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일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넣고 찾아오세요
3: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2: 예.
1: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2: 예.
1: 그래가 예, 짬에도 났고 일했는데 리민길 선생님이 하고 쓴 게 지금 예, 짬에도 정사이 됐습니다.
2: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1: 쉽지요.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저 피도 많이 나고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2: 예.
1: 아무리 앞서도 알게 된 게, 아이고, 리민길 선생님이 하고 쓴 게 지금 설사 아이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래도 위도 아야 밥 용 잘 먹습니다.
2: 예, 리명결 선생,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맹길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1: 예. 예, 그리고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예, 좀, 이제 발이 한 짝이 이렇게 세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시도 하고 빌고 다 해야 돼. 이런 아이 꺼내서 짬에 계속 아파 한국에서 지뢰도 아이들에서 이렇게 지뢰한 게 아이고 김도 넣고 그래더란다. 전기 지무 넣고 그래더란다. 예. 그거 다 아픈다 또.
2: 그렇죠. 예예.
1: 예. 예,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다 또 이렇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2: 치과하고 리명교 선생의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일만 순세 그런 러 환자입니다.
2: 예.
3: 어제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2: 예.
3: 올해 또 후유증은 선발이 나대고 춤 느껴지지 흘리고 말도 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이 치료로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친구도 하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지는데 요즘에 어째 기절이 바뀌어 그런지 또 머리가 흐리투분해서 저번 주에 가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합니다.
2: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으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셉틱구심 놓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발이 아파하고 손도 또 방석이 쓰지 못하고 단수요 이런 자꾸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도 뭐니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이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도 하는지 모릅니다.
2: 신경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4: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국에 그런 뭐랄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와 댔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예약도 짓겠다고 그런 뭐랄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2: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2: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돼 있으니까.
4: 예, 좋긴
2: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뭔가 본가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하고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이 뭐 세척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에서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란다.
2: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원장 선생님께서는
4: 예, 예, 예.
2: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4: 예, 예. 바른 약 다 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놓더란다.
2: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4: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세요.
2: 예,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예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2: 예, 예, 예 알았습니다.
0: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0: 네 광어 엄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금만성요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통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통통은 이 선생님 안마를 받겠다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겠다면 법학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법학이 절 봤는데 법학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법학이 커지고 통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이기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2: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암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아, 달걀도 못 먹은 뼈라고, 예. 저하도 아이들도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래도 턱걸이 아프고, 맥이었고, 예.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간이 키우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밥 들고 돌아 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아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떤 후에 담낭은에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두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쪽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0: 예.
2: 예, 예, 이러니까 옆구리 아예 앞에까 영,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줌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예.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예,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명길 선생님들을.
0: 예.
2: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서, 모두 거기 가서,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0: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알기라고 내일이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두 번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0: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2: 그래서 예, 두 분이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 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 중년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치료 스피인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인 MT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치료 새로운 이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 이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사모의 제약 교정 치료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모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그, 전자칼을 역할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사모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사모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이기가 바로 도강중년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이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이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사모의 제약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을 더 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0: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맞냐?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낙 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에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듣건데 수술한 다음에는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귀에 다니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쌈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스무 날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 조절하게 돼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 저기 댄서를 한번 보셨죠. 보통 그 위창 수술하는 거 위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기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이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퇴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만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소관절 종합증, 척추의 뭐 경추, 요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프고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요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요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요추의 통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위원 3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 국가병원에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과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황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이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이는 적들의 한계 사이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이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이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이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는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가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래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화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족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지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정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리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 드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역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0: 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42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들어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부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 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지요.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 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우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치늘게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액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록 치밀어 동강 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전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준위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 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준위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련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손을 저었다. 자, 뛰읍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준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벽 끓이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1: 갑자기 그

0: 묵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그러더니 철커덕철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보로 연장에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보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1: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0: 벌써? 2-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1: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0: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1: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보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루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라 보여주세요. 김우래가 길을 또 거주어왔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0: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1: 우에서도 록록차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0: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1: 그러자 대관은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0: 저는 2탄 1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구양탄이라면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1: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0: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1: 보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0: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은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2: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1: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우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흙투성이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오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0: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1: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래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은 배잔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2: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1: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3: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산군이니 어서 무기를 버려라.
1: 이후 사람들이 성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흘러지는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기물에는 나팔수 230명을 곧장 성루 여기저기로 보낸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련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기무례와 전사들이 경기관 중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기무례는 대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도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하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기모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기무례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기무례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2: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0: 전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는데요. 첫 작품은 제목이 노을의 철학이고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단참의 쓴 꼭지입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수필, 너울의 철학. 하루의 끝에 세상이 물들인 부드러운 붉은빛, 그것이 바로 노을이다. 아침의 해돋이가 희망과 시작의 힘을 담고 있다면 저녁의 노을은 마무리와 성찰, 치유와 기다림의 깊은 철학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활기찬 아침과 눈부신 낮의 햇살을 더 선호한다. 새벽의 선명한 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한낮의 강한 햇살은 열정과 활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며 조용히 펼쳐지는 노을은 격한 감정이 없고 소란스러움이 없으며 삶의 깊은 진리를 조용히 우리에게 일러준다. 노을은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서서히 힘을 잃고 하늘의 푸른 기운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쳐 천천히 세상을 물들인다. 강렬했던 태양의 빛이 부드러운 조황과 분홍, 자두색으로 변하며 구름 하나하나를 물들일 때 세상은 낮의 긴장을 내려놓고 평온한 숨을 쉰다. 분주했던 도시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거리의 소음도 잔잔해지며 모든 사물이 노을빛을 입고 따뜻한 그리움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나 빠른 시작과 큰 성과를 추구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가치로 여긴다.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며 잠시 멈춰 쉬고 돌아볼 시간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노을은 세상에 가장 느리고 가장 여유로운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 또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철학을 가르쳐준다.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따르고 완벽한 마무리가 있어야 진정한 하루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낮 동안 태양은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밝힌다.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비추고 생동감을 불어넣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 눈부시고 지치게 만든다. 우리의 젊은 날, 치열한 삶의 과정도 이와 같다. 꿈을 향해 달리고 경쟁에 뛰어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지치고 좌절하고 조급해하는 순간도 많다. 늘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지금의 소중함을 잊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틈이 없어진다.

하루의 일이 모두 끝나고 찾아오는 노을은 지친 오리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강렬했던 열정이 식고 치열했던 경쟁이 멈추고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이 시간은 삶의 쉼터이자 성찰의 시간이다.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낮 동안의 고단함과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오늘 잘했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노을은 단순한 저녁 풍경이 아니라 매 순간을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며 마음을 비우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노을의 가장 큰 힘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다. 하늘은 낮 동안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수많은 일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노을이 찾아오면 하늘은 모든 색을 비우고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새롭게 채워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늘 욕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후회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과거의 아쉬움에 매달리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준다.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비우고 조용한 평온함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을이 가진 삶의 균형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하루였어도 노을 앞에서는 모든 무게가 가벼워진다. 실패와 아쉬움도 노을의 따뜻한 빛에 녹아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평온함과 감사함뿐이다. 또한 노을은 지나감의 미학을 보여준다. 노을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아름다운 색으로 하늘을 물들인 후 짧은 시간 안에 점차 흐려지고 어둠이 찾아오며 자리를 내준다. 너무나 짧게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한다. 행복한 시간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고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슬퍼한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가르쳐준다. 끝이 있게 시작이 소중하고 사라짐이 있게 현재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짧은 시간 최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노을의 모습은 욕심 없이 현재를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노을은 또한 어둠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철학이다. 노을은 밤의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힌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최선으로 장식하는 모습은 큰 용기와 여유를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온다. 실패와 좌절, 슬픔과 고독, 힘든 시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노을의 철학은 어둠은 삶의 일부이며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픔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깊이가 생기고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노을의 모습은 각기 다른 철학을 전해준다. 봄의 노을은 부드럽고 연한 색으로 새 생명의 여유를 보여주고 여름의 노을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으로 뜨거운 열정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가을의 노을은 차분하고 깊은 색으로 성숙한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겨울의 노을은 차가운 하늘에 따뜻한 빛을 더해 주위 속에 희망을 선사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노을은 언제나 하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변함없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순간만을 기억하고 밝은 순간만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깊이는 마무리와 평온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든, 하루의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평온함을 찾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노을은 우리에게 쉼터의 가치, 마무리의 의미, 비움의 지혜를 알려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노을을 볼 시간조차 잃어버렸다. 퇴근길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끝없는 업무와 걱정에 쫓겨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을 놓치곤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바쁜 일에 집중하며 삶의 여유와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노을은 결코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조용히 하늘에 펼쳐져 누구에게나 평등한 위로를 선사한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마무리를 가르치고 지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좌절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심어준다. 화려한 말도 큰 소리도 없지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노을의 힘이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온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을의 마무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의 해돋이를 기다린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며 모든 마무리는 더욱 빛나는 내일을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노을이 가진 가장 깊고 위대한 철학이다. 삶은 영원한 낮의 빛만이 아니다. 치열한 노력의 시간도 있고 조용한 휴식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만 향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며 쉬어가는 것도 진정한 삶이다. 조급하게 달리기만 하는 삶은 공허하지만 노을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요롭고 깊이가 있다. 나는 매일 저녁 펼쳐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삶의 철학을 배운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현재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아름다운 순간은 짧지만 진심으로 느끼고 간직하며 모든 변화와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배운다. 또한 나는 노을처럼 살고 싶다. 언제나 강하게 앞서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유롭게 살고 치열한 일상 뒤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눈부신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지 않아도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자신과 주변을 위로하고 평온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을의 철학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평온하며 자연 그 자체의 진리이다. 끝은 시작의 어머니이고 비움은 체험의 근본이며 평온함은 진정한 힘이다. 매일 저물어 가는 노을을 보며 이 작은 삶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고 겸손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루의 마지막 하늘에 피어난 노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마무리가 아름다우며 모든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조용한 위로와 깊은 철학을 품고 나는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아픔도 결핍도 시련도 없는 세상은 행복한 듯 보이지만 진정한 감동과 깊이가 사라진 공허한 세상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 단참의 쓴 꼭지라는 말이 있다. 달고 맛있는 참외에도 반드시 쓰고 아픈 꼭지가 달려있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에는 필연적으로 아쉬움과 결점, 고통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짧고 평범한 속담 하나이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깨우쳐준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다. 어릴 적 여름이 되면 할머니 집 마당에서 참외를 따먹던 기억이 떠오른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은 참외는 노란 빛깔이 곱고 손에 들면 싱그러운 향이 퍼졌다.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 더위와 갈증이 싹 사라졌다. 어린 나는 참외의 달콤함에 푹 빠져 매일 찾아 먹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마시는 참외 끝에는 쓰디 쓴 꼭지가 남아있었다. 아무리 달고 좋은 참외라도 꼭지 부분은 쓰고 떨고 결코 먹을 수 없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웠다. 왜 마시는 참외에 꼭 쓴 부분이 있을까? 모든 부분이 달콤하면 좋을 텐데 하고 투성을 부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것은 온전히 좋기만 해야 한다고 여겼다. 작은 결점 하나도 용납하기 싫었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싫어서 참외 꼭지를 보며 꼭 서운한 마음을 느끼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을 살아가며 나는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참외의 달콤함은 쓴 꼭지가 있기에 더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은 작은 아쉬움과 고통과 함께 공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자 인생의 본질이다. 세상에 온전히 완벽한 행복은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도 남들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작은 갈등과 아쉬움이 숨어 있다. 화려한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의 고통과 포기의 아쉬움이 따라온다. 모든 빛나는 결과에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어두운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단참외의 쓴 꼭지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늘 완벽한 삶을 꿈꾼다. 실패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픔 없이 행복만 가득하며 결점 없는 완벽한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작은 결점의 자신을 비하하며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 남의 삶은 온통 달콤한 참외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삶에만 쓴 꼭지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워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쓴 꼭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복감 뒤에는 감추어진 고뇌가 있고 화려한 성취 뒤에는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친구가 부러운 성적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밤을 새운 노력의 고통이 있고 타인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그 뒤에는 수많은 포기와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결과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달콤함에는 반드시 쓴 과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성격과 모습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때로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고민을 안고 살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맞고 손해를 보기 쉽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가끔 성급한 실수를 저지르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은 도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쓴 꼭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정한 모습이다. 결점이 있기에 사람은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아쉬움이 있기에 더욱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서로 배우고 보완할 점이 없어 삶의 성장도 정지되고 타인과의 정이 깊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단점이라는 쓴 꼭지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쓴 꼭지를 품고 있다. 젊음은 활기차고 아름답지만 경험의 부족과 조급함이라는 아쉬움이 따르고 나이가 들면 지혜와 여유가 생기지만 젊음의 열정과 활력은 사라진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정이지만 이별의 아픔과 걱정이라는 꼭지가 달려있고 우정은 든든한 행복이지만 오해와 거리두기의 아쉬움이 항상 존재한다. 여름의 싱그러움은 가을의 낙엽과 추위를 예고하고 화창한 날의 행복은 비오는 날의 우울함과 함께 온다. 모든 아름다운 계절과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과 아쉬움을 동반한다. 달콤한 순간이 있으면 쓴 순간이 다르고 빛나는 시간이 있으면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순리이다. 그렇다면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여유이다. 삶에 아쉬움이 있고 결점이 있으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이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더 이상 작은 결점에 좌절하거나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지 않고 지금 주어진 달콤한 행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련과 고통은 나쁜 것이라 여기고 피하려고만 하지만 참회에 쓴 꼭지는 달콤한 과육을 지탱하는 기초이다. 쓴 꼭지가 있기에 참회가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탐스럽게 익을 수 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도 마찬가지다. 힘든 경험이 쌓여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쉽고 편안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쓴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추게 된다. 달콤한 행복을 경험한 삶은 얕고 허무하지만 쓴 아픔과 달콤한 행복을 모두 경험한 삶은 깊고 풍요롭다. 바로 쓴 꼭지가 있기에 참의 달콤함이 더욱 귀하고 고통의 과정이 있기에 삶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또한 이 속담은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비록 내 삶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달콤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조그만 시선을 바꿔보면 모든 불완전한 삶 속에 소중한 행복이 숨어있다. 부족한 점이 있게 더욱 노력할 동기가 생기고 아쉬움이 있게 더욱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줄 알며 시련이 있게 더욱 강한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엔 쓴 꼭지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지금의 나는 참회의 쓴 꼭지를 보며 삶의 지혜를 배운다. 달콤함만 추구하는 삶은 가볍지만 쓴맛과

달콤한 맛을 모두 받아들이는 삶은 무겁고 단단하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한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행복만을 바라보기보다 고통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삶의 태도이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탄생한다. 위대한 예술 작품도 작은 흠집이 있기에 더욱 자연스럽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인물들도 결점과 실패 경험이 있기에 더 인간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아무런 흠집도 없는 완벽함은 차갑고 인공적이지만, 작은 결점 있는 불완전함은 따뜻하고 진실하다. 나는 앞으로 단참의 쓴꼭지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다. 삶의 작은 아쉬움과 결점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달콤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삶의 쓴꼭짐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남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나만의 불완전한 모습을 사랑하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좋은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고 모든 행복에는 노력의 고통이 따른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다. 결국 삶은 단 참외와 같다. 달콤한 행복과 쓴 아쉬움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다. 쓴 꼭지를 피하려 하지 않고 달콤한 과육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불완전하지만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름이 되어 참외를 볼 때마다 나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 쓴 꼭지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참외처럼 불완전하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삶을 깨닫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단 참외 쓴 꼭지. 이 작은 속담이 전해주는 깊은 삶의 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나는 오늘도 불완전하지만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여중 우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수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 아닐까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송길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등에 업혀 자란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과 그 등에 담긴 한없는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김영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잔등을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해로는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인데요. 박흥률 작사, 조영령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백년 해로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여성이인창, 김일량 작사, 김일한 작곡의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0: 시대.
1: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년,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CAMP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충분하게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간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되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험 넣고 시간적인 국한성을 얼마 쓰고 꼭 못 쓴다는 이런 규정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698원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이제 또 898원으로 그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 통하는 가운데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 시장에서 인기 제품으로 건파츠를 관리하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최후의 이 값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698원 한 가게 하게 되는데 10가게 15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기본으로 들어오기 바쁘게 바닥날 정도로서 눈병 치료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널리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뭐 백내장이면 백내장약을 따로 서유에서는 백내장은 수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이 그 중약으로서 명서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안악과 관련 있죠.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 황반변성, 주약에 역시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고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당망증이라든지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부터는 세신이로를 넣었다 썼습니다.
1: 아, 좋은 예. 제품이죠. 예.
2: 예, 용 썼습니다. 예, 우리 아저씨 한날 밤에 소변을 대여 10번 봤습니다.
1: 예.
2: 그리고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가고,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래 떴습니다. 근데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어서는 한날 밤에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래도 세게 많이 봐야 2번밖에 안 볼까요? 어떤 동사를 거의 돌아왔습니다.
1: 예.
2: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골고 또 맥이 영 없어서 그냥 사파에 자꾸 누워만 있었습니다. 게나가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랬는데 이거 잡순 다음에는 우선 예,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예. 맥이 그렇게 없던 게 이게 예, 맥이 좀 나고 예. 그리고 원래 위랑용 나빠서 식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 세신이로가 예, 간을 잘 도와줬대다. 예.
1: 그렇죠.
2: 단나도 예, 예. 도와주고 예.
1: 오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 예.
1: 건파츠 중심으로 해서
2: 그 예. 단막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리장켈하고 네. 지구포로. 그래야 옆구리에 폈는데 이거 쓴 다음에 단막도 치료돼서 진해 신기해서 용서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네. 우리 올케도에 버스에 딱 앉았는데 딱 거의 앉았는데 소변이 제대로 주르르 나요. 그래 사람이 창피해 두고 변했답니다.
1: 어,
2: 예, 다시 예. 다 젖어서 신이 꺼지죠.

0: 없단다. 그래서 그 다음 딴 데에서 때깡 내려서 가다도 목적 찌르 못 가고 수도 타고 집으로 데려왔단다. 아, 이 콩팥이네 지네 나쁘다며 내가 그랬대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아이 세심히를 써바람이 지 허리도 아프지 관절도 아프지 다 이게 관절이랑 이 경추람 지네 나빠서 불가게 싹 올라왔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내 이게 다 때 나쁜데 콩팥이가 관계된데 조금
1: 써바람인데
0: 예, 예. 우리 얼지심이 썼는데 우선은 서든이란 밤에 여러 번 보던 게 우선 두 번밖에 해본답니다.
1: 예.
0: 그리고 얘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오늘이 그런 우리가 우리 얼침 값이 오르기 전에 우선이 그래서 이 세신이로를 더 싸다고 전에 한 겁니다.
1: 그렇죠. 세신이로는 이 제품 자체를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을 먼저 상하는 게 우리 식기 인정하면 콩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콩팥을 상하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자마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집니다. 콩팥이 직접 콩팥이 관리하는 부분은 뭐 소변도 관리하고 귀도 관리하고 골격도 관리하는 그 외에 콩팥이 든든해야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이번에 오르기 전에 두 집에서 다 대달 받다고
1: 들었어요. 가격 인상이 된다니까 예, 예. 열심히 예, 사용하시기
0: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전인박사약 어선을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특히 좋아지는 제가, 예, 이제, 항상, 예, 머리가 어디 그래서, 어디 어지럽고,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나고, 그리고, 예, 미래 어디 그래서, 낮에 기도 뭐, 예, 막 넘어있기 싶고, 정신이네, 뭐,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쓴다면, 이중선도 완전히, 뭐 이건 한 달 쓰니까 나와서 이렇을 때다, 이중선에. 예.
1: 그렇죠. 예.
3: 어지럽고, 예. 사람이, 이건 정신이 아니라고 한 거, 한 달 쓰니까 이렇고.
1: 뇌혈관의 문제, 심장혈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지럼증. 예. 예.
3: 그리고 내, 이게, 심장이라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조금 더, 가끔 이게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하고 숨이 거의 차고, 예. 조금 나가, 어떻게 나가,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 하고. 그래서 집에 청춘대를 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영 힘들었습니다. 네.
1: 그렇죠. 예, 예.
3: 지금은 완전히, 예, 완전히 뭐 한 날에 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예, 항상 이 손, 이 손이, 예, 손이하고 발이가 예, 자꾸 절에 납니다.
1: 예.
3: 예. 자꾸 예, 발끝이나 손끝이 뭐 바늘 속속 찔린 것처럼 이런 감각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무슨 게 그런가 하게 되면 이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어떻게 전화기에게 되면 쏴놔서 꼼짝 못한다거나
1: 예예예
3: 예. 여튼 정서가 여러 가지 병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잠을 또 매 못 잔 애를 먹었습니다.
1: 예.
3: 한 2시간 3시간씩 밖에 못 잤나거나 옛날에
1: 예.
3: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부터 예,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증서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개선이 돼가지고 반년 구두 있을까나 지금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제사로 아픈 데 없습니다. 지금 마구 지금.
1: 모든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데 그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는 이 혈관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풀어주지 않고는 기타 모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 천희 박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준확한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5가지 전에 더 배달 받기시다 올해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둠의 불량 신호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인류의 수명을 150까지 올리는 데는 충분한 이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세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년 썼습니다.
1: 이거, 그래.
4: 이 약 저는 지금 좋습니다. 써보니까.
1: 예.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4: 예. 전립선 비대가에서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밤섭에 잦았습니다. 근데 이거 쓴다면 소변 시원하게 나고 밤섭에 잦지 않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단 말입니다.
1: 예.

0: 이것은 머리도 아프지만 어지럽지 없지 않은 그래도 좋습니다.
1: 전열선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심장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예. 이럴 때 비를 때 소리 나서 전기 소리 항상 나서 이런 소리 나기 소리 어느새 없어지지 않습니까?
1: 콤파치 든든해서 딴 걸 말하죠. 예. 예.
0: 그리고 또 허리 아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근데 지금 허리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일단 무릎 관절도 아파서 조금 가다 앉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해서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대로 활동해 좋습니다.
1: 그렇죠. 신주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0: 콩팥을 동대는 약 최고약입니다.
1: 아, 인정합니다.
0: 이번에 할때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 열곡 싸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는 천이 박사에
1: 예.
0: 저희 어머니 중풍 환자인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천이 박사가 완전히 더 뭐 캐물을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원래 바깥 출입 못하던 사람 바깥 출입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오고 누에 10년 동안 나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기들로 생활을 자립하게 회복해 준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예.
0: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제가 다음에 지금 저는 세신이로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천이 박사 하겠습니다.
1: 예. 천이 박사 이번에 가격 인상이 더 된다고 하니까 498원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598원 된다고 하니까 15가게 18가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은 이 정도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0: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와서 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달고 살고 예. 이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또 뭐니까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피도 안 좋아서 폐기종으로 입원했댔습니다.
1: 예.
3: 그다음에 기력이도 떨어져가지고 식사도 방법이 못하고 계속 맥였다고 감기 계속 걸리면 기침하고 이랬는데 이 세심이로로 세심이로의 천이 박사 먼저 샀습니다. 천이 박사를 먼저 합사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게 많이 나아지고 몸이 조금 추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1: 예.
3: 매기고 기침하던 것도 많이 나고 감기 터지네 감기 듣게 걸립니다.
1: 그렇죠. 예.
3: 몸이 또 관절도 아예 좋고 또 그러니까 그런 체내세도 있으니까 소변에 량리도 또 자주 보고 아까 얼마나 변소로 드나들으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그 천이 박사가 세심이로를 같이 드시면 그렇게 좋다.
1: 그렇죠. 예.
3: 네, 예, 따당이만을 제일 좋은 따당이라고 그랬단 예. 말이. 계속 싹 계속 했는데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1: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게 되면. 예.
3: 예.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네 번씩 일어나던 게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나.
1: 예.
3: 그러니까 아이 밤잠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나면 등치나 하고 식사도 잘하고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언제까지 합니까?
1: 지금 한 기근에 일주일 사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령하면 됩니다. 예.
3: 활동할 때 또 싸서 한 2년 더 돼서 내봐야 되겠어요.
1: 그렇게 하셔. 예. 예. 한 2년만 견제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3: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이 박사 제가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를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4: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증이 많이 돌아서 심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1: 그럼요.
4: 예, 겨우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먹이나고 기관지염으로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해결되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소변차수가 줄어드니까 밤을 편하게 잘 아침에는 정신하고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4: 그 약이 저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심이라고 뭐냐 합시다.
1: 예.
4: 우리 아저씨가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자꾸 달라가지 않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고가병으로 허리다리가 아파서 걷기 바빠하고 면역이 약해든지 감기를 자주하고 빛깔이가 영심해서 고생한데 이런 데 세심이라고 어떤지 해서 궁금합니다.
1: 지금 이제 말씀한 그런 그 증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0: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 문제 때문에 많은 건강에 기타 이상까지 싫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밤 소변차 수가 작고 나가는 양이 작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골다공증 동반하고 귀가 슬들리고 이런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여기 세신이로에 포함된 그 녹혈종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우수한 약제가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코의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박사 세신이론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이런 제품들은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고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공능 저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세신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1: 예, 들어보니 보니 활동 부족한데 이번 활동이 참가지.
0: 예. 예, 세신이론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도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저도 지금 전화방사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항상 그래서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없고 그래 지금 예,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별로 또 호전이 없다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전화방사 할 수 해야 운동 되니까 예.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지금. 어지럼증 그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게 뇌혈관에 심장과 뇌혈관에 큰 문제점을 말합니다. 예.
1: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예.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도 나고 또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기억력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1: 예. 그냥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이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예, 뭐입니까 소화 안 되고 뭐입니까 이 전립선열을 고생해서 이약 썼는데 지금 이약도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좀 잘 되고 특히 전립선열에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시원히 나 아이 가서 고생했는데 이 세심이로 쓰고 지금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전화기나 예, 잠을 폭 자고 난 이튼 아침에 정신 나는 게 알린다며 이 약 영 좋다며 쓰는 게 효과 영 좋다며 영 좋아합니다.
0: 시장 반영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예.
1: 예, 그래 예, 우리는 두 가지 다 쓰고 효과 봐서 지금 또 배달받아 계속 효과 좋을 때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자, 가격 인상 전에 특선 우대 활동이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녹혈정이라는 성분하고 전녹근이라는 성분하고 32가지 중약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서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콩팥이 허한데 자기절로 콩팥을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콩팥은 단순 콩팥에서만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심장 혈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은 콩팥이 관리합니다.

0: 모든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콤파체에서 뇌과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금방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거나 어느 순간에 혈압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크게 뇌출혈 같은 혹은 또 한 대 엉킨 피가 콤파체에서 제대로 뇌과되지 못하니까 뇌에 올라가서 뇌혈전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소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콤팥 관리에 더불어서 심장 관리 그리고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은 콤팥하고 심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소화 공능 그리고 그 간과 그리고 담낭 포함해서도 모든 기관은 정상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화 계통 자체도 거기에서 심장 공능이 좋아져야만이 소화 공능도 좋아지게 되는데 황차액에는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귀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가 하면 그리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 윤폐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추위를 너무 타서 밤에 밤잠을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5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원부선장 건파치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호시 퉁징해서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된 세신1호하고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CAMP 기술을 여기에서 발견해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처방이니까 한 가지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위에서 국가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행위로 속하면서 그리고 국가 싱화 계획 항목에 속하면 싱화라는 것은 대담하게 내미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봉해하시면 효과성은 우수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다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0: 기물애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오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1: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랑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수마사랑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한 노인이 말했다.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벗입니다.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김우래는 홍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조니의 민중들은 주왕종대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역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장막을 열어제낀다.

준이는 꽤나 오래된 도시였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폐국이라 불렀고 서한 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하였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홍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깊었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주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뭐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0: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이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위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황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훤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저런, 벌써 지나간 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저 종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끼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0: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리었다.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이 두 사부님은 대장쟁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0: 김우래는 그 대장쟁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 이래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3: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군을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0: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대꾸를 했다.
3: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0: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1: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버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네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뇌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군이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절도 없이 얹혀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네 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난뱅이 묘족 꼬마와 농담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0: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홍구놈에는 자네한테 새 소못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소못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당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군이 오면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1: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두 대장장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그럼 소비대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1: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었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준희씨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주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산강을 건넌 뒤에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질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3: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1: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3: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1: 장문초는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3: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하오.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오.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리한 오브 같다지 않겠어.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참 나는 그 허위에 빠져들었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리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장문철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상이 말했다.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은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장문천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중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 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 대통령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 대통령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에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

0: 근처에 위치한 상강종이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화령시 중의원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40여 년이라는 중의서의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림상학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면풍에 관심병에 심교통에 심근경색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액의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이외에도 폐내결절,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런 호흡계통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결절성, 종류성 병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림파성 종대, 증후 지료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인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한다는데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인체에는 양배여 개의 말이죠. 뼈마디가 있고요. 또한 그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70여 개의 관절계통이 있습니다.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인체의 골격하고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경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에 이러한 질병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정황은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문제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냄새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40세 내지 60세 좌우의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5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70,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을수록 이 골관절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생합니다.

0: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오늘은 예, 이 골관절계통 질병에서의 몇 가지를 예,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혹시 예, 하늘로 징젠퉁이란데 예, 환자분들이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것인가 알아봅시다. 예, 이 징젠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40% 정도로 자질하는데 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후의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의 젠자구에
1: 네. 네.
0: 여기가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시큼시큼한 판입니다.
1: 저는 매일 아픈데요.
0: 예, 네. 그리고 뻣뻣해지고 예, 네. 그러니까 목을 놀리거나 어깨를 놀리거나 예, 심지어는 예, 이 통증이가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예, 이런 곳까지 방사성 통증이 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활동도 없이 받거든요. 늘상 말이죠. 이런 부위가 예, 마비되고 더뎌나고 예, 예, 아프고 예, 어떤 분들도 예, 어쨌네 이 손이 근년에 말이죠. 예, 냉해지는가 산산해지는가 이런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말의 증상들을 보입니다. 우리 치료도 좋겠지만 이러한 말조의 징젠퉁을 예방하자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어떤 분들 속에서 이 질병이 잘 인기되는가에
1: 네.
0: 조약에는 말이죠. 방공실에서 앉아서 말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0: 컴퓨터로 먼저 문제를 작성하거나 문제를 연구를 하거나 예. 그리고 또 예.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 예. 소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교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예. 예, 이러한 말죠. 징젠퉁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2: 저는 지난번에 어깨하고 목이 불편해서 최영희 주임한테 친구 치료를 받아서 들어왔었습니다.
0: 예, 예, 예, 예.
2: 오늘은 제가 허리하고 무릎이 좀 아픈데
0: 예. 그냥 오세요. 일찍 오세요. 예.
2: 예, 체중만 대약이 되십니까?
0: 예, 예, 예.
2: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예.
3: 예, 우리 남편이 요추간 판 탈출이 되고 이 무릎 관절도 있고 목 관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혈압도 높고 이래서 그 일대 중에 그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예예.
3: 지금 예 저 그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미저리 한 발짝도 못 걸던 게 지금은 예, 나가서 운동도 하고 걸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어쨌든 여름에 늘로 그 원장님이 치료를 받은 게 많이 효과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조금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오늘 예, 집도 약도 찍고 가겠습니다. 연결 저기
0: 예 연결 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저도 원장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4: 경주가 아파서, 예.
0: 예.
4: 원장님 치료 영 효과 많이 좋습니다.
0: 예.
4: 그래서
0: 예.
4: 한 번쯤 공고 치료 때문에 또 예약하라고 그랬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다리 서리고, 예, 발, 다리 다 서려요. 깨고, 일어나, 뭐, 앞이 새까만 나서, 박인도 주인이 약을 몇 번 깼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예, 서린 것도 나가지고, 이따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가지고 해서, 오늘도 또

0: 박인덕 주임정이야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내대라니까.
1: 예, 맞습니다.
3: 나는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이래고 어깨가 막 그래서 저리고 이러던 게 주임 선생 약을 쓰구나 많이 나사됐습니다.
1: 예.
3: 그한 3주일 약을 쓰는데 많이 나가서 일 못하던 게 일도 막 조금씩 하지.
1: 예, 좋은 일입니다.
3: 그래서 주임 약더 쓰려고 그런다.
1: 예, 어서니 오세요.
3: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4: 저는 저 녹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고
1: 예.
4: 그래 다리 아래 다리 메겼고 그래서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한 보름간 치료했는데 15일간
1: 네.
4: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거를 쓰라고 그다음에 아래 다리 맥도 좀 어르고 해서
1: 네.
4: 그리고 또그 주임에는 저눈그 새띠 이래 손 이래 보면서 진단을 영 정확하게 하더라고 한다
1: 예,
4: 신속하게
1: 그래요.
4: 하고
1: 예.
4: 그 다음에 저 어떤 병에는 민간요법에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몸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환자들도 배합하기 좋고 예
1: 그렇죠.
4: 병이 호전되는 게가 영 빠르다 말인다
1: 예.
4: 그래서 약을 좀더 쓰자고 박용덕 주임을 저좀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1: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4: 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1: 예.
5: 예, 우리 집에서 요즘 시간장한테 가서 다리 아파서 가서 치료받는데 오늘도 연결 해주셔서
1: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5: 예,
1: 연결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필태중이의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6: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발이 저리고 그리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예, 정시야이 나고 깨고 맥이었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어떤 초약을 한 두어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네.
6: 연결되면 예, 정신하고 예, 맥인 없는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6: 오늘도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경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냉층화에 나이 어릴수록 말이죠 사질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2: 그렇죠.
1: 이것은 주약의 무슨 원인가 하게 되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체가 말이죠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늘로 디토즈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말이죠 냄새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길을 걸으면서의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화 드라마도 좋고 유시도 좋고 그냥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핸드폰을 본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디토즈 가운데서 이 말이죠 경련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말이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세를 말이죠 바로 잡아주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예방학적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오랑이빈 환자입니다. 1년에도 서너 번씩 발작하고 위가 아프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속도 쓰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파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7: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박찬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정약을 죄다 먹

0: 하는데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꼭 어서냐 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에, 저는 이제 어제는 한 몇십 년 됐나 한 20년. 진주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오림띠 나고, 예.
1: 네.
3: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다만 나고, 그래가지고, 저, 그러니까, 개인병원에가 여러 군데가 배웠는데, 내 친구 거기 가서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배워가지고, 예, 효과 영 좋더라면 이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운 게 확실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오늘 거기 가서 약도 짓고 짐 맞자고 그랬나.
1: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네, 선합니까?
1: 네, 맞습니다.
4: 수고하십니다. 아, 저는 저 강철수 주인한테 가서 지금으로 어동 몇 번 맞았는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다리 아프고 다리 맥이었고 한데
1: 예.
4: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냥 한 번 또, 지금 더 들어가자고.
1: 예. 그냥 오세요. 예, 실험 놓고 오세요.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기, 난 걸을 때도 심장이 좀, 예, 몸이 생긴 것 같아서, 박창호 주임 그, 선생님 찾아서, 천약 썼는데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5: 그 박상호 주임 그 천약을 한 번 더 쓰려고 지금 오늘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1: 예
5: 전화를 했습니다.
1: 오늘은 예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예,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요즘에 날씨도 그런지 그러니까 일하다가 앉았다 일어나면 막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고
1: 예.
6: 이런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진철이 소개해가지고 그 김태중이 박창호 주임 찾아가서 약 이제 두 번인가 먹었는데
1: 예.
6: 가슴도 많이 편해지고 요즘에 더더욱 그때보다 더 더운데 뭐 앉았다 일어나도 뭐
1: 예.
6: 눈앞이 캄캄하다는 예. 증상도 없고.
1: 예, 지뢰 효과가 좋습니다. 예.
6: 예, 식은땀이 나던 것도 식은땀이 안 나고,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예. 오늘 좀 한 번 약 더 쓰려고.
1: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오전에 몇 시, 제일 늦어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1: 예, 약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1시 전에 오세요.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6: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제 전화 맞아요?
1: 예, 듣고 있습니다.
8: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당당히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MRI를 찍어보고, 이래 그 약도 개다 먹었는데 효과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리 길태중이 병원에 그런 강철수 주임 이사를 보였는데 점약
1: 예.
8: 먹고 예, 피 맞은 거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예,
1: 예.
8: 운전지 편의도 다 버리고 지금 안 짓고 다녀요.
1: 예, 저는
8: 예, 점약도 먹자고 지금 점약과 침 좀 더 맞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0: 선생님, 오늘 박윤동 선생님 좀 예약하기시오. 예.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0: 아, 저, 뭔가, 우리 아저씨의 콤파치나 봐갖고,
2: 예.
0: 기다리용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을 갖다 썼는데, 형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또 첨약 지울라 가려고 그랬는데.
2: 예. 어전에 일찍 오시시오.
0: 예.
2: 오세요,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예.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요즘 들어서, 허리가 마저 아프고 다리도 밤에 수신 것은 아프고
2: 예.
3: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지직지직하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약을 좀 썼는데 많이 호전됐습니다.
2: 어느 선생님을 보였습니까?
3: 원장 선생님 보였습니다.
2: 예예예.
3: 그러니 이제 좀 약을 좀 더 써보려고 한번 드립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1: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저번에 그 계단을 내리다가 발목을 이렇게 삐걱한 게 지금 엄청 붓게 갖고서 그 강철 수술이 만돼서 침도 맞고 뭐 중약도 조금 먹고 한 게 지금 붓긴 거는 많이 내렸습니다.
2: 예, 예.
4: 근데 조금 아직도 조금 그렇게 조금 불편해 갖고
2: 예.
4: 오늘이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2: 예, 그냥 오세요. 예.
4: 아, 오늘
2: 예.
4: 선생님이.
2: 예. 예. 어더니 오세요,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럼 시간이 좀 있는데, 지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네.
2: 예, 보통 40세 좌우의 분들에, 특히는, 예, 이 문헌기제 이야기면 이 견주염을 갖다서, 예, 50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50세 좌우의 분들이야 이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릴 말이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조약에는 예, 우리 어깨에 있는 말이죠. 연조직들의 수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슈후에
1: 네.
2: 예, 이 연령 단계에 보게 되면 이 말이죠. 이 슈후 능력이 예, 저 감퇴됩니다.
1: 네. 예,
2: 감퇴됩니다. 네. 예, 저항력도 내려가고 예, 손상이라든가 염증에 대한 말이죠. 이런 저항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요 연령 단계에 말이죠.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예,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1: 네.
2: 말인가 하면 이 50견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더 많습니다.
1: 네.
2: 그럼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예, 요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2: 예. 요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雌激素라는 것이 몸에 있는데 이 雌激素 이 호르몬이가 말이죠. 예, 변화를 가져옵니다.
1: 네.
2: 이렇게 되면 말이죠. 내분비 교통을 비롯해서 예, 일련이 말이죠. 예, 문란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하게 되면 또 예, 예, 견주염으로 교생을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남성분들은 갱년기가 없나요?
2: 있죠.
1: 네, 그렇죠.
2: 있는데 그 등, 네. 증상이 여성분들보다 좀 말이죠. 네. 뚜렷하지 못하거든요.
1: 네.
2: 예,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 주위가 부어나거나 아파나고 심지어는 예, 팔을 놀리거나 말이죠. 예, 손으로 무엇을 쥔다 할 경우에 말이죠. 예, 이 통증이가 더 심해집니다.
1: 네.
2: 방사성 통증이 오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줄이 뻗치면 아프다 합니다.
1: 네.
2: 어깨로부터 목, 예, 어깨로부터 팔, 예, 팔꿈치, 예, 이런 부위까지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이 오는데 또한 말이죠. 예, 낮하고 밤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가에 보통 더 심해집니다. 이 통증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할 때 수면장애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 돌아눕기도 바쁘고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아침에 세수도 하고 예?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예? 옷도 챙겨 입어야 되는데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이죠. 활동 저해를 받기 때문에 예, 생활에 맞죠. 아주 그 지장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 견주염 환자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경관절 주위

0: 예, 말이죠. 예, 명확한 앞통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50세 좌우의 분들이 더 많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 단계에서 이 견주염을 말이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밤에 쉴 때라든가 지금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1: 네.
0: 여름에 말이죠. 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분들 에어컨을 켜고 또 자는 습관이 있는데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람을 맞지 말고 예, 그다음 습기를 피면하고 예. 지금 또 예, 요추간반돌 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예, 허리가 몹시 아프고 예, 특히 말이죠. 예, 좌골신경이라든가 이런 부위를 말죠. 조직을 자극을 줄 때는 허리 아프면서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심지어는 에, 발꺼지 말죠. 에,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에, 대소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에, 대소변을 보기가 바쁘고 어떤 분들은 또 에, 에, 대소변이가 말이죠. 나가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인체에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에, 좌골신경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에, 마외선증이라 합니다. 말꼬리 신경에. 이 말이죠. 요트로 인해서, 에,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예, 자극을 줄 때게 되면 이 대소변에 엄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리지 못하는 실금증 현상이 있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에서의 엄청한 말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관절 교통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연령 단계에 근거해서 우리 중의에서 말하면 선죽으라 하는데 콩팥을 말이죠. 예, 선천지변 콩팥을 사용해줘야 이러한 질병들을 말이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아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 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철거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권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화한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교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질의 체계와 질의 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 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 운행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 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립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긴급 구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기밀이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아 물이 들어온 주택,

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 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류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두,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길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큼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제 시장

0: 등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의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되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자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조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령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조상하가 홍수방지

0: 대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 등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챗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등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국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수 모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수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청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 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청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 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조사, 조기 정돈, 조기 발부를 견지하고 홍수 방지 안전 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중소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지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창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 조대를 편성하고 구조 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해왔으며 홍수 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끼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기계설비 216대를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피난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 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절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 생산 및 홍수방지 업무회의와 지질재해방지 전문회의를 열고 위험요소 점검, 비상훈련, 물자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썼고 독거로

지역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빈초가도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잣나무는 동북지역 고유의 귀한 자생 수종으로 생태효과, 목재가치, 자세,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쓸모가 많고 자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목재 품질도 우수합니다. 잣과 목재를 함께 얻는 경영림 조성은 우리 서민들이 수입을 누리는 중요한 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잣나무는 생장 주기가 길고 묘목 육성부터 숲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관리 단계가 우리 후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우리 주 이 잣나무 재배 현황 어떠한지 말씀 주실까요?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네. 잣나무 자생품 포이자 우리 네. 성 주요한 잣 생산 기지로서 네. 잣나무 림업 발전 그 기초가 네. 아주 튼튼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자연 조건이 적합합니다.
0: 네.
1: 연변이 기후, 네. 토양, 네. 환경은 잣나무 생장에 알맞고
0: 네.
1: 오랜 기간 잣나무를 심어온 전통이 존재하며
0: 네.
1: 산골 여러 곳의 자연생
0: 네.
1: 잣나무 림과 인공 조림
0: 네.
1: 잣나무가 너무 분포해 있습니다.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0: 네.
1: 주로 화룡, 도나, 왕천, 안도, 훈천 등 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0: 네.
1: 현재 우리 주 림업 림지 면적은 362.3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0: 그중에서 홍성림 지면적은 3.89만 헥타르에 달해 양질 동북자시 주요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생산한 잣들은 네.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1: 네.
0: 국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한국, 일본,
1: 네. 네,
0: 요 근년에는 러시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 설방울은 가공을 거쳐
1: 네.
0: 활성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1: 네.
0: 활성탄은 공기 정화, 수질 정화에 쓰입니다.
1: 네.
0: 또 분쇄하여 농작물이 무토재백 기질로 쓰이기도 하며
1: 네.
0: 예,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요 근래에는 한국에서
1: 네.
0: 우리 잣나무 그 이파리 가지고
1: 네.
0: 또 이런 향수도 만들고 예,
1: 네.
0: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연변에서
1: 네.
0: 잣소를 분쇄하여
1: 네.
0: 우리 불고기 구이하는데 그 목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1: 네. 네.
0: 그 불고기 향도 돋구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둘째로는
1: 네.
0: 잣나무는 조림 사업이 꾸준히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 산림 생태보호
1: 네.
0: 정책에 따라
1: 네.
0: 매년 잣나무 묘목 육성
1: 네.
0: 산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1: 네.
0: 단순한 조림을 넘어
1: 네.
0: 림상 경영
1: 네.
0: 우리가 말하는 림간 경작
1: 네.
0: 경작 이거는 우리 린샤 징지도 있고
1: 네.
0: 예, 그 모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잣나무 숲 아래 약용 식물 버섯류를
1: 네.
0: 재배하는 림 농복 농복합 경영을 장려해 촌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거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 네.
0: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림하 경제
1: 그렇죠.
0: 이 한계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실제로는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0: 농림 기술 부문에서는
1: 네.
0: 잣나무 우량모 선별
1: 네.
0: 이식 재배,
1: 네.
0: 가치치기,
1: 네.
0: 병충해 방지,
1: 네.
0: 결실 촉진 기술
1: 네.
0: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잣나무가 열매 맺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1: 네.
0: 농가들이 부담이 컸으나
1: 네.
0: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1: 네.
0: 예, 결실 재배 시간을 앞당기고
1: 네.
0: 단위 면적당 잣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0: 2025년은
1: 네.
0: 잣나무의 소년입니다.
1: 네.
0: 에, 잣나무는 자연적으로 3년에 한 번 소년이고
1: 네.
0: 에, 5년에 한 번 대풍년이라는 자연 네.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에, 여기 네. 우리 에,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도
1: 네.
0: 한 번에 결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대풍년이 한 번 된다면은 그 불이로부터
1: 네.
0: 이 저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5년에 풍년, 3년에 소년이라는
1: 네.
0: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2024년은
1: 네.
0: 풍년이고
1: 네.
0: 2025년은 소년으로서 그
1: 네.
0: 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위 잣설 촌 생산량은
1: 네.
0: 약 5,900톤에서 6,100톤으로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규모화된 인공림 재배에서의 산량은
1: 네.
0: 5,800톤이고
1: 네.
0: 자연림 산량은 약
1: 네.
0: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지금 자연림 홍성 소나무는 그 결실이가
1: 네.
0: 인공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1: 그렇죠. 네.
0: 전주에는 100여 집이 비교적으로 규모화된 잣설 합작사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100여 집이면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합작사들은 다 큰 규모화된 이미 규모화된
1: 그렇죠.
0: 합작사들이거든요.
1: 네.
0: 2025년에
1: 네.
0: 잣 한 송치에
1: 네.
0: 10원
1: 네.
0: 2024년이 한 송치 7원이 가격에서
1: 네.
0: 10원으로 올랐습니다.
1: 네. 좀 예. 적으니까요.
0: 예, 적으니까 값이 네. 올랐죠.
1: 올랐죠.
0: 예, 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수출이 작년보다 예, 약 18% 증가되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0: 예, 길림성 장백산 산림공업집단
1: 네.
0: 활용림업유한회사
1: 네.
0: 대만구 림산

0: 한 작업소에서는
1: 네.
0: 홍성림지가 약 11,100헥타르에 있습니다.
1: 네.
0: 화릉림업 유한회사 퇴직 종업원 유순강은
1: 네, 네.
0: 홍성림지 3,411헥타르를 도금 맡았는데 2024년에 솔방울 22만 네. 개를 채집했고
1: 네.
0: 자설
1: 네.
0: 자설 2만여 건 수확했다고 합니다.
1: 네.
0: 화릉림업 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2023년부터
1: 네.
0: 림 특산물 경연 판매 중심을 세워
1: 네.
0: 온라인 플랫폼에서
1: 네.
0: 생방송으로 네. 잣하고 솔방울을 판매하고
1: 네.
0: 있는데 지난해 여러 농호들을 위해서
1: 네.
0: 잣을 3.5만 건
1: 네.
0: 그리고 솔방울을 15만 건을 판매해 드렸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 판매액은 약 180만 원을
1: 네.
0: 돌파했다고 합니다.
1: 네.
0: 2025년에는
1: 네.
0: 기후 조건이 비교적 좋아
1: 네.
0: 수확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교
1: 네.
0: 비록 소년이지만 그래도 왕년보다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1: 네.
0: 온라인 생방송 판매 규모를 더 확대했고
1: 네.
0: 잣 가공하고
1: 네.
0: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1: 네.
0: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1: 네.
0: 림산 소득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의 경우
1: 네.
0: 현재 왕청현의 송융신정 묘목재배 전무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1: 네.
0: 486가구 촌민이 주주로 가입시켰는데
1: 네.
0: 앞으로 그 재배 면적을 1층 확대하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1: 네.
0: 그 주변이 촌민들의 경제 발전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잣나무 산량은 그 네. 효과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로는
1: 네.
0: 산업 발전의 과제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일부 곳에서는
1: 네.
0: 재배 관리
1: 네.
0: 기술 수준이 낮고
1: 네.
0: 방목식으로 림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묘목 품질
1: 네.
0: 품질이 불균일하고
1: 네.
0: 자수확 후 가공 수준이 비교적 낮고
1: 네.
0: 브랜드화가 부족한 점이 발전이 제약 최요소로 꼽힙니다.
1: 그렇네요.
0: 향후 우리 주에서는
1: 네.
0: 잣나무 생태 가치와
1: 네.
0: 경제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네.
0: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 확산,
1: 네.
0: 림학 경영,
1: 네.
0: 모텔 확대,
1: 네.
0: 심층 가공 산업 육성으로 잣나무 산업이 산촌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정 수입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에서 림하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형세에 맞는 잣나무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의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아마 연구 부분에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리 주 잣나무 재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에는 솔방울 생산이라 하죠. 이 잣나무의 그 특성을 장악하는 것이 솔방울 생산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그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첫째로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잣나무는 장수성 상록 침엽수로서
1: 네.
0: 그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1: 네.
0: 그 나무 수명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내염성이 강하고
1: 네.
0: 성목이 되면서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1: 네.
0: 우리 개는 깊고
1: 네.
0: 발달에 바람에 강하며 자연적으로 번식력은 양호하지만 결실 주기가 길어 자연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이 잣나무는 보면 수명이 몇백 년
1: 네.
0: 그렇게 걸리고
1: 네.
0: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잣나무 야생 잣나무는 그 결실이가 한 20몇 년 걸려야
1: 네.
0: 자연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 두 번째로는

0: 네. 우리 지역이 기후와 토양이 전나무 생장에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0: 에, 기후로 보게 되면
1: 네.
0: 한랭 온대. 네. 우리는 지금 대륙 온대성 기후거든요. 네. 우리 인변이. 기후를 선호하며
1: 네.
0: 추위에 강하고
1: 네.
0: 혹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추운 그 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연평균 기온이 낮고
1: 네.
0: 개별성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부 삼성의 겨울에 추운 낮은 기온도 적응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에
1: 네.
0: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혹은 중성이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1: 네.
0: 물이 고이는 습지나 단단한 점토에서는 그 생장이 저하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농작지
1: 네.
0: 평평한 농작지에서는 이 토질이가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입지 방면에서는
1: 네.
0: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산지
1: 네.
0: 반음지 또는 네. 햇살이 적절히 드는 곳이 적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사지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1: 그렇네요.
0: 반음지를 요구하는 거는 지금 최광조
1: 네.
0: 햇빛이 많은 이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잣나무 재배하려 할 때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홍성 재배로
1: 네.
0: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1: 네.
0: 품성 선별,
1: 네.
0: 묘목 관리,
1: 네.
0: 토양 정비,
1: 네.
0: 파종,
1: 네.
0: 그리고 식재 기술,
1: 네.
0: 그리고 시비,
1: 네.
0: 시비라고 이거는 우리 비료 관리에
1: 네.
0: 수분 관리,
1: 네.
0: 병충해 방제,
1: 네.
0: 접목 기술,
1: 네.
0: 연차별 생육 관리
1: 네.
0: 등 일련의 표준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홍성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1: 네.
0: 초기 묘목 관리와
1: 네.
0: 장기적인 전기 관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이 잣나무가 효과성이 좋다 해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나무 재배지 어떤 곳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첫째로는 파종 및 식재 기술인데
1: 네네.
0: 파종에서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1: 네.
0: 채집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1: 네.
0: 종자는 미리 저온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이 청적 처리라는 거는
1: 네.
0: 우리 잣을 뜯어가지고
1: 네.
0: 종자를 뜯어가지고
1: 네.
0: 모래 섞어가지고
1: 네.
0: 우메다가
1: 네.
0: 온 겨울 청적 처리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잣이가
1: 네.
0: 그러니까 청적 처리하게 되면 새봄에
1: 네. 네.
0: 그 아가리가 벌려집니다.
1: 네.
0: 벌려진 뒤에 작은 싹이 나오게 되면
1: 네.
0: 그걸 가져다가 파종하게 되는데 이 잣은
1: 네.
0: 보통 청적 처리를 한 2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파종상에 균일하게 뿌리고 얇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1: 네.
0: 묘상은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1: 네.
0: 잡초를 제때 제거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식재인데
1: 네.
0: 산행생태는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
1: 네.
0: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그 병해가 없고
1: 네.
0: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서
1: 네.
0: 이듬해 봄 토양이 녹은 직후
1: 네.
0: 식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식재 구덩이는 뿌리가 펴질 수 있게
1: 네.
0: 충분히 파고
1: 네.
0: 뿌리를 구부러지지 않은 채 흙을 채워 단단히 다집니다.
1: 네.
0: 식재 간격은
1: 네.
0: 성목 생장 공간을 고려해
1: 네.
0: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한 2m 그 사이로
1: 네.
0: 식재하고
1: 네.
0: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그 어간 묘목을
1: 네.
0: 빼가지고 다른 데 죽은 묘목을
1: 네.
0: 공유하면서
1: 네.
0: 4m 간격을 하게 되면
1: 네.
0: 앞으로의 산장에 아주 도움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0: 본체는 시비 및 수분 관리 있는데,
1: 네.
0: 예, 시비라고 하면 우리 그 비료 관리,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질소 위주의 예, 비료를 사용해주고,
1: 네.
0: 예, 성목된 뒤 후에는
1: 네.
0: 인산 칼륨 예, 등을 위주로 하는 복합 비료를 추가해 네. 그 결실을 유도합니다.
1: 네.
0: 봄 생장기와 가을 휴면전 2회 집중에 시비하며
1: 네.
0: 부식 퇴비를 함께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1: 네.
0: 에, 과비는 분리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네. 이제 시비에 주의할 점은 우리 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이 가파롭고
1: 네.
0: 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두 이 시비에 크게 예, 저 중시를 하지 않는데
1: 네.
0: 우리 이제 얘기하다시피 우리 잣나무는 예, 풍년 오는 풍년 3년 소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특별히 12 단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비는 이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우리
1: 네.
0: 너무 비료도 너무 많이 주게 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에 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도 네. 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였는데
1: 네.
0: 묘목 활착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1: 네.
0: 정기적으로 관수합니다.
1: 네.
0: 홍성은 가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1: 네.
0: 장기적으로 가물게 되면
1: 네.
0: 예, 반드시 예, 관수가 필요됩니다.
1: 네.
0: 반대로 비가 많을 경우에는
1: 네.
0: 예, 배수를 파가지고
1: 네.
0: 예, 물이 고이지 않게 예, 물을 빼가지고
1: 네.
0: 불이 썩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그 병충 주요 병충해 그 방지인데
1: 네.
0: 에, 충해 방지는
1: 네.
0: 에, 솔잎벌레,
1: 네.
0: 성충이, 깍지벌레
1: 네.
0: 등 피해를 줍니다.
1: 네.
0: 생육기 정기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찰하고
1: 네.
0: 에, 생물 방지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예, 해충 밀도를 관리합니다. 우리 지금 예, 그러니까 충해 관리는
1: 네.
0: 자주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벌레가 이 발견하는 그때부터 약을 네. 쳐야 합니다.
1: 네.
0: 미리 쳐서는 이거는
1: 안 되겠죠.
0: 예, 안 되죠. 네. 벌레 없는 데 치게 되면 그래서 약 낭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래 그 병해는
1: 네.
0: 주요 병해는 홍성이
1: 네.
0: 예, 입 마른 병,
1: 네.
0: 물이 썩는 병,
1: 네.
0: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지금 산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습구병이라고
1: 네. 네.
0: 그렇게 예,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러한 병은 주요는 통풍이 잘 안 되고
1: 네.
0: 배수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에, 오는데
1: 네.
0: 에, 우리 에, 통풍하고 배수 개선으로
1: 네.
0: 에, 주요로 예방하고
1: 네.
0: 에, 발병할 때는 에, 전용 약제를 이용하여서
1: 네.
0: 에, 우리 병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이 병해는
1: 네.
0: 에, 발생하기 전에
1: 네.
0: 에, 그 시기에 따라서
1: 네.
0: 에, 우리 예방해야 합니다. 약을
1: 네.
0: 먼저 쳐서. 이 중해하고 네, 반대되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에, 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통풍도 잘 돼야
1: 네.
0: 병해도 예방되니까.
1: 그렇죠.
0: 예, 어렸을 때, 나무가 네. 어렸을 때 정전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예. 그, 우리 지금 보게 된 나무가 큰 다음에는 정전
1: 네.
0: 못하니까.
1: 네.
0: 우리 나무가 어릴 때
1: 네.
0: 예, 전문가하고
1: 네.
0: 자문하여가지고 정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설방울 생산에서 전목을 통해서 방울이 달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목을 하는지요?
0: 예, 첫째는 전목이 필요성.
1: 네.
0: 예, 우리 홍성은
1: 네.
0: 예, 잣나무를 그랬죠.
1: 네.
0: 예, 자연 파종
1: 네.
0: 묘목이 경우일 때는
1: 네.
0: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0: 예, 보통 26년부터 30년
1: 네.
0: 돼야 그 결과가 나오고
1: 네.
0: 그다음 그 산량도 너무
1: 네.
0: 많지를 않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 개체 간 결실량과 품질 편차가 네. 아주 큽니다.
1: 네.
0: 전목은 우량 모수의 행지를

0: 유지하고 네. 결실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네. 그 수확량을 수확량은 안정돼 증대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1: 네.
0: 또한 병해 저항성과 생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에, 두 번째
1: 네.
0: 에, 종목 기술 분류
1: 네.
0: 에, 주요로 측지접
1: 네.
0: 절단접
1: 네.
0: 피층접 등이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1: 네.
0: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
1: 네.
0: 주요 봄철
1: 네.
0: 봄철에 활착률이 높은
1: 네.
0: 에, 종목 방식을 활용합니다.
1: 그렇네요.
0: 에,
1: 네.
0: 에, 세 번째로 결실 시기 에, 단축 효과도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자연 파종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26년 내지 30년 시간이 걸리지만
1: 네.
0: 우량 모수를 이용한 전목 묘목은
1: 네.
0: 8년 내지 10년 만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빨렸네요.
0: 예.
1: 네네.
0: 최대 10년 이상 결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1: 네.
0: 예, 그 수익 회수 기한도
1: 그러네.
0: 크게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예, 정전하고 비료하고
1: 네.
0: 예, 관수하고
1: 네.
0: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풍년하고 소년
1: 네.
0: 여, 이런 자연 법칙도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잣나무 재배에서 어떤 관리들이 따라서 해야 할까요?
0: 에, 종목 준비
1: 네.
0: 에, 첫째는 모수와 접수 선발
1: 네.
0: 에, 그 결실량이 많고 품질이
1: 네.
0: 우수하며
1: 네.
0: 병충해가 없는 성목을 모수로 지정하고
1: 네.
0: 건강한 1년생, 2년생 가지를 접수로 채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1: 네.
0: 좀 많이 그 잣소리 많이 달리고
1: 네.
0: 병충해가 없고
1: 네.
0: 이런 데 접수를 가서 1년생, 2년생 되는 접수를
1: 네.
0: 접수 채집하여 가지고
1: 네.
0: 우리 우메에다 저장했다가
1: 네.
0: 우리 접목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도구 소독,
1: 네.
0: 접목칼, 결속끈 등 도구를 소독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시기선 선정.
1: 네.
0: 우리 지역은 이른 봄 5월에 수액이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 네.
0: 5월 달에 접목하면 그 활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실지 접목 조작은
1: 네.
0: 모수의 줄기를 일정 높이에서 절단하고
1: 네.
0: 보통 작은 묘목은 한 뭐 30cm, 40cm에서
1: 네.
0: 절단하고
1: 네.
0: 접목 부위 껍질을 일정 정도로 크기로 벗깁니다.
1: 네.
0: 접수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
1: 네.
0: 모수의 절단 부위에 밀착시켜
1: 네.
0: 형성층을 정확히 맞춥니다.
1: 네.
0: 전용 결속끈으로 단단히 묶고
1: 네.
0: 접목 부위를 보호지에 또는 비닐로 감아 수분 증발과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 접목 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관리해 접수가
1: 네.
0: 정상적으로 생장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맹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자라는 싹을 제때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이 재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지역은 잣나무 네. 생장에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재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홍성 목재,
1: 네.
0: 송실, 송유
1: 네.
0: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1: 네.
0: 산림 관광, 생태 조경
1: 네.
0: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도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잣나무 우량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1: 네.
0: 앞으로 산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수익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1: 네.
0: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1: 네. 네, 오늘 잣나무 재배에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잣나무 재배 기술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잣나무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